0: 자, 네 하고 좀 세려봐. 우리 샤오승이디, 나 저거 호텔 드시고 와래. 나 저 또 식재시고 왔다. 삼촌다, 키니 소화교비게야 곰대야래. 이네 샤오도에 소화교비게 중이입에, 아.
1: 정희.

0: 주리. 예.
1: 내 주긴 저도.
0: 자. 삼로시던다. 미긴 저지게. 소소 소제고 추네.
2: 제일 저거베 렘부디 당리 지금아제.
1: 홍생게 캄부디. 몰라콘 정식균약이 깬시 잡지. 몰라콘이 괜찮지. 소소 부고다 까면 야고지만아야 가리이나.
0: 아시. 디아랑게 신문과 장강의 수견고 섬스르 교능민도 나비차 샤비이나 보지 옆디 롱부치 내가 주고지. 로마 고시토무죠. 이내 되게 저와 제배 쉬고 네 담삼도 셴메다. 셴모도 미즈레 갈레유사 뉴슈 되바 전초 하러지. 제사 예체나 몰라콘게 베이징 공부다가 시위기지.
1: 네 암라이 타시.
0: 제사 제 밤은 상문 인지하시다. 네 무튜 삼을 보시다. 다들 네 저와도 스톤이를 시체해주오. 스니 네 랭고아. 뭐야 치비차샤 야민 칼라세제교
1: 아 나 썩매 썩매
0: 조제자 그 뒤에 당시 칼라야 우제마 세비나 스구야 딩 말다
1: 나 암랄 따스치가 저기
0: 아래 디디 인고쳐 쟤는 요구 교시
1: 용아 다 로티치 바이바이

0: 심플라. 어그 뇽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도 해. 민망 못 든져도. 도가주게 민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못 통야여리.
1: 이 미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캄벌레브니 베춘기 튕기다 니르교 샥드 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퇴라부유
0: 아 대작의 미미징에 지시유다
1: 계기 세다 통수 니버라 최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 제기 문소 봉도 통수 니베 계지가 로규 귀람 계기 테니 소신도 개가 대작의 미미베 경에 마부유 마세 자자게 내주 튕시 중제 승유레 대바 튕시
0: nghe đi nè, sao mà xịt sao đang chả xịt thua zậy, yêu linh đẹp mi đâu, mà sẽ đi chim bông mi đâu, mi giống sao vậy, chả mà chơi thua kia à?
1: Mi giống chung thì thua sao đi mi cơ, kia chỉ thấp sang nang đồ nôm xí giu lăng ba, thiên trạch mang bộ lô yêu ba xí thà, kia chỉ chim thua, yến thua chưa biết đồ nôm xí giu lăng ba, chỉ cái chuyện xí tam kháng yêu ba chim thua, kia chỉ ba cái chung là xí chung ní chỉ cái gia thằng ngấp chú ý TNT cái ba cái gì, thiên trạch mang bộ xí đồ thằng xong. Nganchu pyuse sakana, nyinga tinte chewa la. Nye namse juje che gupa li, jiso kache du tenne jungmi ru. Me gyun goksun chepa ra, jiso yung nyamdu shukni, me zun deja ki du shi sabdu tong. Nui zi nguyen go tan chungdu tongwe, zenu kongdu chupa che se, si ne mambarwa nui zi mipo pa che tu.

0: 계속 가지. 오늘 저녁 세냐매. 이내 탄다. 내 주 뒤에 차 쳐두. 예.
1: 장 암라 처야기. 예 무슨 띵에 재미. 어디 갈까? 叶鸿生就过个前途人民多。

0: 가르쳐 줘.
1: 다치디. 나 자동가 깨다 나민도 거.
0: 자동가 깨다 비.
1: 은 레게 꼴송 것도 거. 기란 단동원에 오스카가 차가 터비 처음에 자르샤.
0: 나 잡아도 돼.
1: 잡이 세 마리. 기라 제샤.
0: 자이나.
2: 라성은배.
3: 나 갑디도 고만 못 알샤. 나 지금 쇼지 아니지게 초도 최경 되는 조른시다 화치도 그래.
2: 샬미. 랑가셰베 계시대도 롱아베 계시르베.
3: 수지라가 녜코사. 장펑절 가바겐디. 내수디 타슈 여 쳔모토비나. 뭐라 조르 쉼 쳔마르 송스. 띵아가 뷰남다 케하로레. 저가 하토르너. 나레네네 법로. 녜싱.
2: 라게 허셰바. 주인세. 샬레미. 랑게가 초도 최경드네 게던디. 녜람사 켈레미다. 녜든데 셰죠. 중동원의 신은 네 개발 나가지지. 중국 번에 다 그럼 여러분. 나 저셔셔 여러분이야. 코스 그제 저래. 개공원의 셰비너. 나 힘내서 번에이. 한번 매배 가러. 돈돈 무비 저 그래. 아직 딱봐 급도 당사. 뭐가 뭐 집속이. 중다 개 네가 손에 셰비너. 나 저 토르비야. 바탕대 샤샤노 카지 가다 카지 체제 나고 차도와 단들한게 바탕대 내도 타주 시큐리 시림을 해야 뒤다 샤리 거브르 가나디 주 님도 제디 그리 랑게 바탕대 사고 삼노 근제 사고 임에 타주 시큐리
3: 쟤는 얘 싸우래, 싸우 말이야. 아.
2: 소, 뒤서 해야 돼 뭐.
4: 홍성 랜섬 샤베 긴게, 쇼르윤의 총부대 미지, 안주칭아 중인의 등기라, 타주글의 등속주 수요시. 그위 시지문윤 랭가게 고치니, 적도 조용되네라. 칭아 네 주티 레든 그거고스 요시 시짐게 레우카다 신지 쳔바카 차와 주디 체니 냠지토 네 주티다 저와 유베 밀어 팀루 셉수다 심강고 셉수 코덴 치 요시 망조게 삼시 제약치도 혼조 셈수다니 지조 딘린다 딘자 용교 게린 치 요시
0: 조지 로장파 조닝에 된 이거 다게 동자 예상의 혼자 찍자 这 유기니포 找到了卡斯卡的客户，俺最等位的是兄弟，女婿又在队里，出营的团结大学这边刚在队的，内最顶着是哪不是？第一批军内最咋咋组织嘛多，他最接了偏到要嘛是。顶着现在去做顶着的，顶领就是建立起来。
4: 哦，所以送了，照常去摸了装备内最的，之前的他去托不是。 만주 뉴스 보니에 매정 오르다. 경노기 경규, 경규 커섭 제약시 와지에. 강도지 도게 지시브리교 카세옵스니 내주리 저로 마침 제유.
0: 내 동지 자디 내주 당주 집에 규집이. 내주 리뚜 조조 조부시. 조두 조종디 내게 샘수당가 침부시. 이 내내 주디 자자 조약 경제 가시.
4: 어, 디.
0: 看意思呢，我呀，我最近也笑。罗定初，中年的团结的，团结的去年同济市场能去，同济的这能对，俺最看的西北有样有嘛事。拉巴多来个的，他最新一期，西林不准备，另外来个队伍上打呢，拉西北给印度做，陪女团别过呢，我们把他，我们过去，控制好了，跟他没用消息。 丁哲说呢，今年俺最活出来两个钱不得，说起来了，丁哲是吧？
4: 当时，一年俺最开越来越给，来几把忙做出来了。

0: 잘 가비.
1: 네스 세브시라샤. 니도 말라. 예신스. 용아. 용아, 예신스. 제니니 미시 교급하다는 거. 뭐야? 왜? 니랑 속도 지금 유매 계속 신이 매매 아.
2: 니 결혼 정말해.
1: 네스 근처 교수.
2: 자수. 정보편지 집에서 제가를 잘라샤자. 갑자기 쇼샤. 네스 신주지를 갑자기 다 걸어버렸지.
1: 다들 지도 주네 가발레스. 범위 지금 우이군이었샤. 이내 포종옥이 토구의 앙장. 갑자기 개배 니부 유사. 우간에 탐차체샤. 다들 지도 선배 당시 재배 강지. 나도 쇼트 주의경 되네게 미당제 벌둠치로 쓰기. 니랑 제시고 용고. 장게 미소가 좋아.
2: 영아. 아, 너는 저기. 니가 또 어떻게 주다.
1: 아, 씨. 요스 교다.
2: 저도 죽는 숨자. 갈라당조도.
1: 미소 좋아 요리. 순위 우대였다. 야.
2: 라이나 담사유나 나 삼등 말이.
1: 아, 씨니. 니라러 차밤도 거야.
3: 김준이한테 응우강 토고나 도담 최고야 김재 가리나. 루드니도 불라. 니에산의 파렌스 침등 짐바지. 기난주된데 고주의 총샤.
1: 나주든지 샤데 키란 개이케부다.
3: 전 기난주 터제나 쉽니다. 이제 나 말이. 니에산의 경우유 침계 레드의 시스이 말이.
1: 야.

0: 저의 차부제 공부가 제전에 감부 간지 느낌도
1: 대줄 함 차지로 걸 야탐 굽주고 굴에 줘미고
2: 너지 파줄 함 차지 예뉘어치 광제 고릉업 중 얼굴 타 고술 고인배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주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3: 아씨 저디나 계속 주이지 야한테 차 차샤
4: 잠깐부 차다 식즈화야 되수가 안도 거의 빠쁘데 장모 맞아서 치여 제상 로게 봐줘 자주야 대표주시다
3: 로게 봐줘 자주야디 원해야 오시도 뭐 망슬는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4: 땅 어제데 자수 잔눈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배네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자제 수지 쇼교되게 가서지 돌다
3: 로니 파주에 자주에다 자서에 모네야 모두 자 작자다 식스 포고제 제체후도
4: 도도 자캄보다 수지 매가 존난되네 제미도 제자 자주야다 자서야 보나
3: 로게 파주 페지나로
2: 김을 진공 감직라 과자단 주주로 구이 현재 서비스 경공제 감직라 과든주 등굴에 제미고 감니 연여세 광제 과롱업증을 구타 고술 고인배 통종직 필요 통종 최저낭내 닌 뒤낭 뷰제기 내든 유제 현재 칠로 제초
5: 보 다투스나로 첩제 대변이 보라 로보 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로 첩바규
6: 저것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깜빡들게 한국 신배 거는 추배 원래 해봅니다
5: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리 겹도 군도 대비배 마체 주대 인식지도
6: 한국이나 야구스도와 티브와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기재지가 군에 내가 있으니 광채부 말고
5: 광채부 말다 한국 차나 광니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광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2: 너지 파줄 함 차지 예뉘어치 광제 고릉업중 얼구타 고술 고인배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주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7: Nedini, Chanyum Toze, Gatsungule, Mingadong Yingi, Changtan Gigupsi, Rengjung Sungyup Kushi, Digar, Kungri Chingwe, Zinjung Dana Dujing, Totan Tsu, Namge Gazodar Changlede, Digar, Miri Tone Chigayang, Sokja Mibe Tangdo Kuni Mahri, Changtan Gi Sushi Chimito, Sokja Nazo, Jigar Yushing, Tone Chibatang, Rigu Bishing, Shidhu Nyamnegi, Sokjagi, Genghamsik Chayu. Digar, Zuta, Zhong. Gyangje, Zadang Tol Geja Chubi, Pogu Sumyang Yu. Gyangni, Sukje Datang Dawe, Sokja Mijima Cheche Shikta. Rigi Pungyu Chene, Sukdob Cheche Shikshi. 天做草背三条块的贴近家中为了密协同阿东三个托岸其他他娘暗汤土草内七个月强杂丹土将吃东忙不语将给我通信行起来熟悉行我他 Bukui Gemu, Masir Tha, Bokarbu Yinxing. Sokune Ngazi Parki Gishungi Budoni Kamnayi. Tidar, Rengjung Lhungi Chubi Khoja Tidabu Shiga Dini, Khonzo Sashi Tidingla Jigar Chone Chishin Chi. Lori Dawa Dupune Chungi Parni, Gyangki Gubi Tuzi Yinxing. Gyangmur Nye Chagwe Tuyun Dawa Jukji Sam Yinba Tha, 主母是京主日早啊京主地地几次几个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十八日松地京主新年哪儿松不他俗不人切了米你还怎么他几次几个松就年十八日松个月别日记朋友圈年速度七十日换最前用初月年罗你是怎么的 浪过了点呢，强滩镇边蓝牌渡江忙不通着月。

0: 나발리예 공감사 디른 헨게라 시진핑기 등주 주미 제도 뼈 당배 난기 주미 람세 디네 양자로 도튼 체라 남야 람의 유비 닝주 제데 쇼용데 당니 용시 주디 띵스스 비고 시베 난기 당다 기급이 德国 말라 투구 산도 동화타 랑의 증주로 신의 새로 동구 시베티 쇼기 랑랑라 德国 시주니 저블린 정신게 간에 지기바타 디니 기급 최종기 고대바고 최바 되시기 나저 사정을 때에 서부난기 처와라 렌데고바타 중국 공제 등미 랑의 증주로 시토비 담미기 차제 정거 당거 초신 조비부 초춘 초용리 당 내용기 라렌토네 나저 당기 랑의 증주로 시비 람즈니 피뉴 대비시기바타 나저 랑의 그네 대한 타주 시비 누부 용순 좀바 라저 시용유 당기 지규로 꾼돔 타 쇼용의 캐버타 왕잔대라 레쉐 캐버제기 대구 말라 조데 당능구기 대구티 계급 리공이 대구 타 망조 대구 침진기 대구 망조기 대구 량쇼기 대구 제타 용수 제버시고 고스니 당능구 토 대구 시베 특수 정신기 능루이 꾸지 지그시 셰프스의 고스의 세베 제고신 셰프스의 토세 토네 당의 쇼용기 구지 모르튼 용어타 셰프스 일랑제 토데 당 주준 탐지 셰프스 인년에 토 쇼용리 당 내용의 맥도제 체네 당기 지익타 당의 초신 주급의 공태 라다 터신 체베 니즈기 대구 시비레 존내 존내 쇼는 게베 고스기 부진 되베 되베 세고 급직인 긴지 윤세나 고스기 용수 캐버 시비 멍시딩 중앙 대전라 고스기 시주타 총기당 존라 고스기 시주 레테라 군대 동급부터 공원연구 용어비 대구 차진 주고 치단타 특구 사르도 제대 심의기 다워스비타 급도 남비 구르스라 군대 구규 속한기 시중 대비 미세부 야부 시부제 세고 구르스기 중재 초두기 구규 시주 새로 동화타 다들의 요상타 대시 불름로 퇴산도 동구신 다들의 요상기 기지 퇴주 미세부타 다들의 요상 시주 미당와 다들 요상 청원 라주제 신경 중화라 배수진 때문에 긴지 제주 내부시바타 신년하 각동 자주제기 누변 뒤에 시주 차로 동구 기급이 뜻이 뒤에서기 교주니 진용탄 자와 유배 셉시 뒤에서기 교주 개신식이마타 당다 기급이 랑그런의 대구 시주 차로 동구에 특수 규제 개신식이 당주연기 된게 세배 뒤에서타 리름 따라 기급탄 신경제 총결 종제기 뜻이 우연 행간 주비 레튼 주고부터 당기 지규르기 구지 세비 르구이 레튼 지신 주고 지규 지규르타 왕자타 뉴부 세비 뜻이 말라 주고 뜻이 고르기 제림 띠베 세바타 송제 세데 지유 지름 소주타 투산 소리 고르시타 나르 뜻이 숨기 용수 캐비 왕제 뜨구이 꿰부 차부 세데 렘루기 계젠티 제용기 레슈타 편유를 겨루고 남편이 다른 게 레전 순점 다가시기 레전 지면아 만나서 양자제요
1: 야미 김비 너공 대부 매부다 너공 각봐 너치 약수된 바 고나 고유코 러칭이도 러치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치 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퇴시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스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허고총길 니동치 권불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3: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 좀 싸물도 와대. 얘 티에 직신다. 이네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얘 신다. 대. 이네야 소도대 직신다.
4: 뭐 대가 저에 한 거지. 这个地是给了开药嘛的让不落亲戚的嘛的韩立方的白居单吧爹那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的车站站的跟亲民都拉站那不也不去车椅所以这盟友的爹姐韩立方白居单的这个人都是刚就站起婆婆单所以这盟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那你休息单呢这也不是人给这样我是想想
2: 东西也做苦下了你让了白居单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了去了呀你们我了呀没事西西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去哪儿了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旁冷说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连国下蓝皮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5: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你就这样不行多养过养就这点呢要得我连我爹当初还哄我爹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到这名那照顾很巧多

0: 타마데 뉴스포니데 고고티니 경구 망고시라 포두 파구셉사 이네니 키란 파구레스 슈메다
1: 장행 아망 시제 이니 가스오레
0: 니 키란게 경망스나로 전섭추
1: 초디 제견디네라 침로 캬데다 게뉴디 요비니 도스하고예
0: 로고
1: 우리 쇼리미 니도 비마라게 라인 붐름리스기
0: 老王，我听不起来个不满意，既然再有起来个不满意事个，前头我那年个公车集团员去的，
1: 听不到再有怕了，那面就是中央新闻的。
0: 哈哈，对哦，过去么长了，听不到。

0: 中国青木路人马过热。这青木的青木路的三层青木三代人心的青木
1: 祝你小李明上街还过一百这个就是中了看你一样有人你能凶路你是那这个人记得拍给那边小孩人你把都公女纪念出来大概那里头过
0: 这个人别贴了既然天外一百学过有吗是
2: 你都被买了
0: 一年你也谈的贴了青木的人民家的
3: 一个书的这个兄弟作为有一本他们重要
2: 是大叔
0: 第二
3: 老爹不记得他都捧记
2: 前面出过些啥名字
3: 茄子让伢住给我妈的昨天才过去个月子你都很多声音
1: 怕给南北兄弟的电影你把都扔住皮球电影里让老爷扔住皮球
0: 的这件事了
1: 你这个皮球的
0: 他的青路退过三路钱子俺最先不看的俺们来瞧
1: 着他给南北兄弟的电影你把都彻底修理他冬季修理的梦
0: 他的科目里也不塞你的心嘛对吧就注意了
1: 这
0: 兄弟出门小朋友了
1: 让你把都
0: 你也是完了天然给俺做贡献那时候
2: 你都别忙了
3: 啊
2: 给人给过催度给
3: 其实你过催呢我要落给钱了吧
4: 诺布卡拉塞呗这话卡塞原来卡拉推动了啥我的我让了个血液
1: 祝你小李明
0: 嗯
1: 等一人给谢的仓吗你谢不过去既然最近这些仓吗我想起来现在你既然最近被穿过唐林青的
0: 啊钱的特别不是你既然去学
1: 祝你小李明这么子啊另外哪里都是天下你可把戏了
0: 的
1: 您都让给教室批单子，我通过网站啥不是故事的？那年咱们啥人没雇佣过啊？
2: 工钱么涨了？
1: 用啊用啊，前头俺俩连雇一单，您都
2: 工钱么涨了？啊，工钱么涨了？来雇男的，雇男的。
1: 你让我姓梅，
2: 你也去让我姓李，去让跟俺我姓马谁？俺绝对就用的那个周振学吧，张凤娇姨。
1: 上帝不到阳间，养俺年三的，差不多是那么年呗。
2: 啊，马谁马谁，去让给何嘴提示，俺哦年端子去让来跟着徐阿姨，去让年兄弟看那里偏见送药的，推嘴阿姨了。这九天的那天的这事，啊，第一天了，你还是来哭哭没？
1: 勇啊！
3: 啊嘞！成绩还是底线不挺多，人家我催多的。
0: 啊！成绩线呢，我却催不着。
2: 前天去那你开的馆送个月，你这些呀，怎么起来他年纪大，出差逃不脱啊？
3: 这些，大挺这。
0: 出差都逃不这些。이내나영원의고통배설을치머리네두스터뒤나개그탑에설을시도가
3: 등도개그탑사시
2: 조린샤랑원의경부유자나는권자대년대뒤가게시하공민도
0: 세장샤제나의다그르시야네등뒤부세구김장라키랑여고시페이주네내퇴가지키랑세입제슈규이
1: 나고워담비
2: 去不去的？你听这司马县委呢？既然俺你们都批嘛是不？既然我那天姐，其实你最早哪位呢？俺做老爹不用嘛是不？
1: 啥呀？我运动到期末。但既然最近这场股是新来嘛的？
0: 哦，
3: 吴县长了，俺们听这送酒阿姨，俺做听这钱啊，既然钱多的。
1: 哼，真显然的。我阿来送葬，所见的阿来对不对？可是他找我很多。
3: 妈，
0: 既然过我天呢，我是他找我要的。
1: 我过我天不是他就这些很多，我打算的这种收不起来的。
0: 怕不动手落地的六十八年上面，差不多这都要有收的。
1: 所差不收有啊？等到年三的运作起来时，我俩许多有病的。
0: 我听着了，既然给团委的时候，唐林那么突的年三十多个，既然能行不让的这，退休新旧呢，老旧哪个月上，搞着整容要嘛的，表面既然说的这过我天对不着的。
1: 祝你小李明， 랑게 페미 붐람바 미리 안 숨부드리스 참이 주이베
0: 어 마리
2: 드디
0: 예 드저 숨메다
1: 쟤는 갈색
0: 예
1: 말로 숨줄하슬리네 대나고 규제대 가로 증류면서 미야니 하고 민도 수이베
2: 이제 마리
1: 마리베
0: 예
3: 마리 내고다 내고다 조른 샤라가 소나 고심장라 조른 샤라게 키라인 붐르브리 조른 샤라이 붐르브리 정원 키나 졸로 졸 고코제 가로 지야테르 냠뇨메자 고호티르 숨고리 들으려 봐
0: 어 다들
1: 다랑게 제 세디데 겸모가 통마니 켄즈 미사마 시죠 시규 이네 타다 켄즈 예 미톱단 세니 시규베 나오초
0: 어제
1: 나 켄즈 쳔 저이
0: 미톱단 세니 시다 칭메다 니 키랑 야오 시요
1: 장게 니 톱단 세니 시기
0: 마리 니 키랑 야야 시규
1: 양아 야야 쳔 시기
0: 키랑 그 무이 맵 상태
1: 되시라 너는 아고 어떻게 스타주 지야 그래
0: 나 켄만 하다
5: 장물 롱 마치다 롱 마치 롱 마치 시 롱 마치 아 어 콘 타주 난뒤 매너 타주 쳔 마리 마다는 고다 용 그래
1: 제장, 나만 다야 그래.
5: 공무소. 기랑 태는 즉시.
2: 아, 제. 군임장라 공무소. 기랑 뒤지 가서. 네 기랑 된지 쉬고.
0: 마리, 다 된지. 도스 저 주님이베. 대장 아주 내가 개마 개 말베.
5: 주리 장라게. 장저중대시 내금내슬허마르다 마르
3: 라
5: 장게람사총 예주다 루고디네르저와체 장저무유간카 내금각조치다 무유간카 상마각조치오르다
3: 러스
5: 고란
2: 러
5: 장게 주리장라다 저와체니 기니 제리치시
2: 하고스
0: 어 제니예 장저레군치제 내수용치가치
5: 오제 대웅마제 기라 다 쉬운 다그지 나 저 내 수요 나 기란 예산 쉬죠
0: 어 예 나

0: 오지 난디 은혜 깁라 나제드즈 소소 담겨지베 은혜 진내 유브스야 디자스민도 제라이 큰 정민도가 콘스이나
1: 니에산다 김주시야 참부디리
0: 은혜 대서시도가
1: 장계체나 미디 참부지베
0: Ramide gabshira yubi.
1: Ningguo chuo. Ngale gabshira chigi yu. Rang dusta du ngale gendo ka, chans kip tsa me chuo.
0: Ngal lo shibjo le chuo du. Nyi zhi zaya du zu, nyi me ne zu ri.
1: Tsing ma sa, nyi...
0: Ke ching ma shi. Nga yi chi yu, mi dile yaak jige nga gu de yo shi.
1: Dile yaak si? Yungwa. 前日来着我住不下我是你也算在法兰斯呢我阿拉妈妈是故乡我来你等等英啊你也算在写一个起来心上不起别的穷不起有人让你写一个起来有人呗 간다 니 겨우지라 삼주 제베 기전 상무 대여시 여우시여시
0: 이네 미드 랑치를 매봐
1: 대하랴 가려지 니에니 월라 사잔 피에마 톱딘데게 칸 대여시 혼주 사잔 치리 여리데 간다 니에 체나 마리 키부 유생비
0: 디양 오네지
1: 장탄다 상상이베 사업시 마세야 그래
0: Nye rang shekhu, da nye hakoosu, nye nilu ji gochusu, byu xie mang ta li, me ne ka sa.
1: Mu dun yu. Zhang, nga le gen bu duwa. Nye, rang le a jia si pe u ri. A jia, kin zui nye san da kuwa lu zhu ma chi da, mu ne yin mi ya hu qiu ri.
0: Rang ge nga a jia si pe u zang. 你让了这么难给解决事务 Permise
1: 你的菜单进入那桌单别的学会的你让了事务米过米马六七过九百马六是切不着来看着前年是不是多少钱我说吧你让给俺生产钱吧好苦味你年年三的没度假马瑞我那没度假马瑞
0: 俺最恼人的要学习。
1: 当俺东阳忙查下，大东阳么说，你也算得，俺阿拉是那么多事啊。阿姐，同伙人，母亲，俺中介对了。 방랑대 아

0: yongo mari ranga so so ta to yau chi a yin chi shou se so la ke si ranga ji li che shou se ma se na nga ba li du so ta che yong a ni lam sa yong mua mua mua bye bye
1: kens de ge chin tu gu de yi ji to na xi zhi qi a zu gu de ni yong ma da ta do che ci di zo sa su xiao zhi che zai quan ni mi de
0: 光子英语我这不无哪了吗里呢看他没事的不无哪里是不是啊我这没事的我这没事的印度你没这些词啊要免得你出路是的现在特别担心我你能够救的诺布我还给他论对度你能谈的我等个门的话张给米迪能追八十的女擦死了的
2: 给谁说吧其他农民呢有个米粉车前是司机金池阿拉可是我心中有个我有故事的心不到我心意思阿拉你这次过大面做的怕见今天忙我们三大故意
3: 디다저고
4: 락베 바르시고 용거지니 되다 예셉 당저 동안
3: 민도 니랑 자라 응우고 용과 니랑 자구구가 신고
4: 장저 장저
3: 다시 장저
4: 장저 니 참 쇼지
5: 我是广播的我的老板的我的张哲张哲让你来忙住的我刚刚给你推出这种我宁愿你现在才被接了让你推出的是三星的这张哲公司送不董事陆地前面那是朋友的可那是三星三米的让你三星三米 지구르샤 방담이 된대요. 랑스스도다.
3: 네. 나스비시라 유스니에 가로 미디지.
6: 미디니에 가로지. 너니 찬스스다 겹저유. 켄즈도 오스지. 나스다 프랑스네 캄부뉴제. 파스욕스기. 나바스다유다.
5: 랄로타 쉐메 미싱기. 이치 쳔도 요마리. 용아, 개 요마리. 첸도시. 키랑스시 님도 미대 친통군이 소가 쉬이바스 게시치다 용두에

0: 조리 쇼라 콘사무 경고 번역이 기랑 감이 송달이 있음 난고도와
1: 니 뉴스 번역 송접치이다 인지 호소 동원 내수 신 주의 심어도 대외 원망니 무이 딜레 망고고 티지
0: 닝도 콘조라 참부지 뒤지도 보면 하셔야 시다가로 지기 요르스기 나 전수이다 라인이 소거도

0: 콘스 퇴무 내슬어 유얼 중두메
1: 키랑게 미망고 디게게 끼일어 콘스 응어로 자주 디 콘스 섬난게 지도다 마음베 디게데 메 소화르다
0: 퇴미스야디 냠신 싫어르베
1: 디 퇴미 예와 여르베 미치 입에 쉬고 지도 여지 지도스야디 지주게 지티야 여마지라 키랑게 숨베 침로를 띵제 내루셔야 돼 여마지
0: 이네디 내수 탁취 토약이 태각 텁시들다
1: 이네디 독습 체슈지
0: 용아, 니 뭐라 무퇴 벤처 텔러 경구의 포르 중두매
1: 주린샤오라, 키랑게 큰 킹금인도 콘주 민주지 사회 규노 참을 쇼어블리 키랑 시라게 시나차 콘주 섬난게 마오베 초와르 장베지 두 참을 매우 차블리 니 딘제 지그리 삼 시에대 이벤 키랑게 다그라 난수 타탄도 콘주 당린 컨제스 쇼오제
0: 레스 키랑게 숨베 직딩 주로 됐어. 네 신금에.
1: 주린샤라 희랑게 광나 직딩 주로 써야디. 내든 탁취 캡제 투부다. 밀리 빼래 셰신 봐. 탄도 퇴응의 내줄로 거꾸리야게. 레라버디 제제 광중에. 희랑게 수즈레 킹금인도. 네 희랑 쉬우. 문에게 직딩 주로 써야디. 마타살레 미셴다라. 진저 제신 不 거리. 나탄도부터 시름 내가 제제 대비 로티게나 녀가래 내가 자외 제리 키기 녀 후춘 크사가 망초 창마 나래 초고다 나래 능미 지기 유 녀 콘주 초알 두고 지기 유라 콘주 가유 가르 초네 녀 쓴고 지기 유 나 윤제 토부디게스네 얘네 녀 망소가 치도 레튼 그제스 죽고메 창문 신 그 유라 콘주 내부부터 라지 내들 삼르 등 그 유 녀수 소서 와 다가 안 되고 유
0: 기란 게 아닌지 믿어 쓴 거 유베
1: 조진 쇼라 기란 게 공부 야우치시나

0: 랑게 힘장 가주 맵스 메싱 그이베 로디우치 침게 참부도 조 체번 냄부지 그지
1: 네 갑치 세미디 시사시
0: 이내 랑게 초아사바 고추즈르다
1: 다시 제장하라니 치료를 신부시사하죠
0: 자 디디 장경아 과 튀니 봐
1: 녀차도네 개차 입에서 가서 통주
0: 문에
1: 응 상매 야우 열스 지자 저스다 가져다
0: 디저 나라니 로친지 인도 제대도
1: 하지 아자 되다 던도 가서가
0: 지 망고디 정아 비는 세 처마다
1: 세 처리체 알레 디게게 제바
0: 레스 더 저거
1: 야 다야 가르도
0: 나사가 죽고 디제 나 클라사가 용 템 탐인다
1: 나이 템 탐이 听闻啊，当把李凤生啊那克拉些，那连续那七六年给等于，阿姐当个什么同事？今晚呢，我的错给不下去给伊，今晚样是怎样的啊？
0: 用啊。

0: 개구 미디 베드 안 떼댔으나.
1: 시향 안 예구이. 아자, 당아 삼톤스. 단등아, 가로증 예매. 딜레니에 레그 야오제체, 소아 기부제게디.
0: 그승예 란 시에도 참지도게야. 나로 고 규제 마듯이. 미야가 개대야시.
1: 아, 개블스나.
2: 老庄，你吧，上个月我钱收到了。

0: 지겹 탕라 나 차로 지나다 나 탄다 간주된 좀 해차서 니야마서 니가 나스나니 탄다 민갈유 무유라토기 머뉴르마데 바토스나로 기랑게가 닝지고 바지는 용도길
1: 자시정아

0: Pussy, j'ai un chef, moi. Viens toi. Pardon. Young, young. Yeah, yeah, yeah, there you are. Aradi. Yeah, you're about to say.
1: 마치 직접 달라. 직접 달라. 희한한데 갈 수 없네. 직접 달라.
2: 나 마치 이야기하라. 냉우. 네 냉우지. 네 냉우지. 랑게. 냉우 마치 이야기하라.
0: 저 리벼. 네 녀저다 저 채사. 선디 드그이나 용보 청합기다. 으세. 으세. 으세. 으세. 따따. 수창. 혀를 같이 마법시다. 혀로 덤다 보고 이래 신삼 중에 예스 대 말해. 아, 마법시다. 이따. 이 교라시오 마법에 니 시제이다.
2: 왕의 계수.
0: 왜? 继续来问一遍 喂,
3: 喂我等的我都喊你要比你住起来下这里广大这次节你要是去给你都把可怕了下这里给我们去的来这我们这边你住起来我马上你个名了孙强司机没得没记不起来姐姐我一千年底的你们都是个意思了下 我以前年底名了唐浩然司机，面对我参谋，红绳作为南站和大米司机，我东汉呢，年最低红绳作为的招一把火子，秋季最近的那个连续六度送中了，秋秋节，过年了三六六十个是连接在下。
0: 唐浩然司机的，我主要是女友，你那么三年是用起个钱，记得兄弟要钱呢，不动不来的，也我是出不去。

0: 감사. 그냥 가르치가.
1: 뭐가? 나 미식군이.
2: 지겹단라. 지로 미디 키라님도 레뷰다. 야쇼 송금인데.
3: 업주 선사. 칠된 당시.
2: 지겹단라. 슈사빈다. 셰라 최주스나. 기랑 공세 경기자가 용이.
3: 레스.
2: 셰대질 레빈다.
3: 이다인다.
2: 레스 이다인다.
3: 이다인다. 경기자오래. 지난 이제 아, 네다스 같이.
2: 고스나라. 고대인다.
4: 경기자 상당히 적었지.
5: 네.
2: 조리 샤오라. 닝구지 랑쇼브레.
6: 쇠지 좀 해줘.
2: 키랑 키 마공비이나
6: 도라도스시. 나서 저부디게다 님도치.
2: 셰라이 경인. 그제다.
7: 키랑 게니 샤 딱 봐 니질 피에서. 나는 미 숭겹 셰베 솔나시도가. 야메나 레고 슈제 니 우송난가 피에시.
2: 지금 달라.
3: 나.
2: 도피다 제스다 잡아. 기랑 로마레 피슈다.
6: 기랑 주고 챈데 니 신기. 다른 안행 하나. 니에 세게고.

0: 신부 드려도 거야. 뭐 시에는 클래스도 후보면은 꾸꾸이 몇 달을 쓰고 그래. 이내라 후다 쉬어도 가. 클래스도 막살에 비해서 쉬도.
1: 나오네. 나래가라 롱라니를 시기. 장시다. 그래서 언니 드리시. 네, 네네 하마고야 가리나.
0: 그래서 언니 인스 동가는 튀어 말이. 잠을 깊이 하도.
1: 뭐지? 장게 순창사 친배야.
0: 친배이. 순창게 조고 약수 다수 응우제 못도다. 무슨 면주 제도 못소스. 뭐 깊이 하치기. 더더 당하란다. 님도 시긴스기.
1: 예민 도스치. 네. 맹가 직치. 맹가 우치러 녀러 나스테니. 지르무제는 용구르 베스컨슈.
2: 부. 다 맹가네 튼도. 맹가네 튼거이.
3: 그런 흘려제 주시. 녀들 지다죠.
2: 한번 기분 맞으나. 용두에 아.
3: 어디? 괜찮아.
0: 저도 지금 되네. 둘은 샤라다. 아주 개셰비. 아주 맹가네 다 제비. 니얼 매주셰. 니네 메리릭 제비.
3: 쟤도 터제나 쇼이.
0: 터제나. 년년러 샤주 구지 샤시고.
3: 레스.
0: 아무나 섭지하고 쉬라.
3: 레스. 아무나 맹가네 다수나샤. 니얼 나스데. 니네 무젠 드리사.
2: 니얼 제네 제일 제네 간다 제우르.
3: 시 아무나.
2: 시.
3: 늘어제 쇼다.
2: 다음에 가는 년 다음에 맹가네 드는도 제.
3: 맞아.
2: 哦, 장子, 아, 시부, 부, 姐, 부, 장子, 장子,
4: 但是那太有马戏，大家面就难度，俺没钱人民币，俺怎么给不摘出？答应那投入点毛钱，面就拿出回答。
2: 无奈哎，
4: 投这么那，俺可都有这些牛肉。主人笑了。拿了牌点汤锅的，菜忙不得这难些，生就来，其他过来算算啊。没走腾大的，掏钱难收的，
3: 是收的，收的。
5: 这里小了，收的，
3: 收的。听说对的。
4: 大宋，你说是，让你了搞个药吧。大宋，陈哥的喂，我让你拉不扎住的。大把老酒钱的。
3: 好吧，谢谢嘞。看上面的，一直留下去的是吧？
1: 啊，
4: 一直还是当的，大把大宋俺当不当，俺你不是先看用。
3: 叫人俺当不当，俺你不是吧？俺英语叫来嘴巴忙的贵的。참 가든 뷰리.
4: 디디가 졸업 주체한테 저 다룬님도 볼게 배학시더리. 제일 가르치에비나 나중에 하루 쇼브리. 디디도 비야제 다송 유자마도 콘정에 고대 차비.
3: 난 고모도 내 예고 대중아. 더도 마지 대유. 시다.
1: 어리샤.
4: 디디 야리 쇼자. 나 나로 로마 늪체. 머석게 나 다송 나로 니마 카시시냐죠. 계승에 밤에 야리 쇼 하고나. 나 바고 쓰면 쇼리.
3: 저라 유도네 나 유도 뭐 좀아. 더도 아무라게 참으시니. 누부 괜히 러브를 숨기. 나한테 부조야 라게 러브를 봐.
1: 키니가 사스디 미신다가 묘양시도.
4: 다송. 아장이 깨셔서 강부터 송제. 먼저 패밀리 되기. 야, 채소시 채소시.

리미츠 라지데 차순다 아니게 샤다다치 내가 사업지 고조이 강부딜리 체싱유 케라니 소아키부스 게도시기 샤샤 나 이치시다

0: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nyo tu su chumri. Masa wu nasu shiwa chido yang hangpo zong wa kibruwa. Tanda nangmu sangma ardam soja bwe sha. Nye konso senpa sangu yu ne wutub dinja tundu wune semna nyingji shira gigi. Che zang gyere zong nye le takchu chaya di nga su kangyo lakda chiren sha. Che zang gyere zong nye di su shenru chukri. Lakda cheba ngogui chebe nyeba di konso chebe ngui le chungze di tewe cep je yorda.
1: Tangri, mi di zui che. Taba dayan yu ma shi.
2: Mi di sui che le, ni lu gyum se xie si mi do.
3: Ni mu jing ni su da, tak ju tu uri.
0: Tak ri.
3: Son so ui be.
0: Si.
4: Shun chi lo la.
3: Oya, ma do shi, sang ma do shi. La. Ni mi, ngay ha kho chu. Tang hao rang ki nai zui di che do, rang ki le ga yagu che do wa.
0: La wong, ngan sui tang da tuan da di che do son so ui, ki rang yagu shi pe chu. Di chua mang gui shong di che ni, yi du shuo wei lak da che yu gu mi li che p che ya gi, chui gu ni shi.
3: Yung wa, nian shu di, nye pa ki jie, ya wu shi de yi.
1: Jin da tang, rang tu bu de yu.
2: Ta xian na, ta xian na.
1: Jin da tang, ta rang nian de yu jie, ke du bu de nian ba. Nian da shi po lun di nian mang xiong di, dang a ar jian ya mi du wa.
5: 你心里有心里有可的钱吗？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用。你钱没
4: 지칭이 요마다.
0: 지겨려라. 키랑게 아이토 이칭미도가 아미 그제이메 키랑게 킹그르바. 고소가 많이 가요 시월에.
4: 라미 컨제시메 니 세브신 거죠. 가장 제일 많은 녀들들이. 니 팀간에 팀 다 제일이. 나야 여유 신대미도.
0: 지겨려라. 키랑 토르 대보나시. 나와
6: 你对这月三百忙被人家接了，两个月冷落做工他，抽不长的当年，老大去云南团体三家店不谈，人不看给朝外马拉他，我看师兄说给朝外铁团给地不谈，年通炒作，六天三不少云南，一顿小外面那儿得多钱的，看着这么给朝外那就给人。小李明，
0: 啊是中部，
6: 当然你得怕起粗心，讲话对的。 아닌 감자 하시는게 다딩
0: 아세 아자니 다 아자랑게 나 생만한다 온거
6: 샤오리니 스냐 코이네 쓰블라니시도
0: 가스디 시슈네 이시스텐사 녜조람 상마가시
6: 알링 감자 바치 라판 로리스나 탑시스타로스로 쇼시
0: 쇼쇼레
3: 어찌 하오랑 주큐르도
0: 로리스
6: 녜중부탄 뇽제 금주나 추이샤 란탄 도출로 알아스 동가시
3: 주주주 맞추실로시다 알아 哎，弟弟，别个土老说这正两个，俺阿拉当去，俺我们也要去上亚洲那边去。<laughs>

0: 지저랑의 미이 된다를 샘스 회사에다가 니에 된다를 탭시 다루라 샤오마르베
1: 디가 수월해 니엘럼 내기라니가 닌금인도가
2: 칼닝메 샤안 칼 니엔제 무이메어 차수 용수 니바다 샤오리 민스 니에고 섭도 야구스 도구기
1: 알레 고다 수세가 주인스 주린 샤오라에
2: 아지 러반 다랑 예니 탭시 유베

디카니 토모 종탄 카마르 종니 체도 제비 튜제 김신이라 시즈 종기를 더 친소 예금 담라 지링키 디웨 초공장시 튜시 창마르 콘즈 총어지 세소 창마르 송종 제비 뭐 살아 되버니 더 친총어소 저 미탄 정중캄 시드냠의 토비 인교미 튜제지기 관제

chilling to ship to ship to yebe, chungu tea. Rizzi called to chuck be, young to see. Kamar zong tang, tomozong and jitsamsu, chakin the pata, nisu machi. So shall lu chosu. Suba to the me, don't also get nisu to simbe, chumul her king near you. Kangritan, so many, chigla chick to daddy, win jam tang, you need ye, run to nabashi to you.장자티 응원토 디카르 캬롬키 슝티 제비 서슌키 내식이 듀유림 서시티 로데초 캬롬레세타 본소팀니 믹세티 사감니 차유시 처주타 컹주 파르밍앙 냠도 제톰니 터두 사트 초디 차유 듀산 디카르니 세소 기록장

0: 또 친수 예금 담로 질링기 디외 초공 인베 초공디 처음에 캐리앙기 제바시 칼라이시 처음부터 예고티 퍼르자단타 튜는 담르체 냠도 제네 튜몽토 미세기 사드 기카 말아지 투비라 속대 마부 초내지 유기 김시수 교류여버시 웬디 자치시 튠기 제바디 로마 띵송 쟁겐 소다 카체도 뗀내미 디카르니 저문 종기 도첸 총소 인시 도첸 최 모습 차이없이 되게 왜나 총미체 소라 뗀내 소아기와 탕 소매 튠긴 정보 예배 소모디 양아선이 총미체 튜몽이 뽑아 탕 지와 죄사 교르스 인유
1: 아마라 싱바시예
0: 母亲是农民。他们俩行不行？母亲是农民。谈到价格中间机密的名了，八吨三十。多钱充足？这部书记赢了。充足难给出本养意。你为路线呢？多钱出入？借用三年卡的月光忙不是用个月呗？八吨钱跟这样，记录清有不是？八吨钱原来先呢？价格中间呢？ 日日来个车都特定运转不如培育起等距结线图白切图赢了。体外控制除了松卷器具，都是速度等距切图而已。体能六种切材器，八吨头都两个进，腿最疼最切，都规矩有的。杀过日的用它来养，错过天日就具体。
2: 到前所呢，沙雕长耳口的七天八点口头银不疼，根据所健康两线银白的，根据日本人是八点合作，错过团路上体外加七万元，体力八点轻啊，来了两度多点钱有不少，几点多？几点的也住下？我的也住下。到前所我呢，八点错过了路个。
3: 我做生意，上个上班的天天我做的，错过了几多年，八点起你为路线呢？你就没被那个控制所拘留。嗯，他天天给俺那农事打工的，出边农路打工的，出边路上的打工那个，你给出特别给垃圾一年咋，请问农事阿叔过去些的，一年咋个几个，七万块那个打工的，垃圾。
0: 所以说，他没接过给做，没接过让给做。所以说，没做从这个密码各种钱，个钱他最特别是年头的个钱，恐怕涨大的个钱，明年个过今年送到他妈手里退了差不多不就行了？别的，除非啥丢电话那些，一些初步线索查，这就他，也没有去，一路上我说，全部忙不下半年。 让业绩健康地价松紧开心些。你当做给了，松紧些原件就行，自己弄不起些，钞票啥都当我的。出趟钞票那么多天干了，团结起来，别的绝款元素松紧的差些，开不随意。让业绩呢，充足排毒，日本的钞票那么多了，但是的，钞票其实是多团结下的。

0: Tikam song yongi, genji tatu kurjuni. Kangrin dabriki, soma tangsi zama yongwe, gurmiki, song yongwa, kuruyoshi. Sontamki keni zangsi cheji, batun tochin somu, jungsi dipuni, kurship chiki.
1: Kwanji tani rang la ta, zola, jongda chiki, niru kanda tal chiki yongbe. Niru ta kanda, yogo nidegi. Dēshī sōntō māngi, yōgō tō kāchī māngi tēnē yōyā tāng dīmdō kī nēzū sōntō nēndē tāng kāngjī kī tēlē tā kāntā tāng tā nēzū kāchī tēlē tā lē yōng bē.
0: Tō jēn sōn jōng sī tīk būnī, sōmā kyōng yōng tā chē kī nē yāk shū shī kī. Tēnē sōmēn tō tāng rēwē nāmbā tōng wā mā sē, chūgā tō mē tāng kūrīyō kīn jōng tō kiāng dēshīb cē lēng tō kī yō.
1: Tāki kā nīgā tā kīngdī tā nī tē tsō nī kēngi tā pūyō tā tēn tā pī. Yā nīgā tā lā mī tī hā tā tā jī tsō tā tīngī sōng tā lī tē yā pū. Mēngnī lō chā chā nā. Tīngī lā tsō kādī kām tā tsō hā kādī kām tā tā nī nī rō chī wā sōng tā mō kī nō. Chī mā jāng tā.
0: Tēng ngē tō, tā ndē pālab chā jī tū yō wē tō chēn tsō nī tē ngā mē sīm kio kio pārā gām yū yō. 최동국대 제주협계론에서 도진소묘 대학교 균투대 야자 10주장 충도치 내동주조로 내가 치수대 깜바시 各地的 도진소 티양 통화타 수티가 怎么样 통주미 도진소의 총권이 소 철중배부터 내고르키 거리 수주인배카르 산에 되게 넘치 天谢求他 도진소대 소부의 사태 규기 사용기업 수치세 전면 유도 내유 서신 교어티 사와도 추심 라워디 초가시로 왔다 감 요구 여부시 도첸소 감바 뇌소 통계 빠듀라 급디 뒤기 영화타 첸베롱도 철기유
1: 간이 스스나 찍내기 다간다 아 손이 깜배시고는 안 되기 yalaya ta kanda droglayi neke jyun tibu tibu tibu ti nangshi ki nini ba ta kanda khansi ba hala ha langa ki kanglaya chingwanda nindu mangi tibu chende simbe puli chona jie kushe sondo ki tindai chi
0: Ba dion ki so kambi shokin ta nyo jyun ta sebul shingi yubi tu yu tina yasung so dira songyong chi yu tia sim kongi sim na mingyur do chi chadarni tsuyo chuka tsama 军电影不电给姐姐 巴顿体力很多 这里你修起来都约备 90%这组 若可约备 迪卡尼 年后的地坑里修住堂 小军这边的墙壁 当然是 区别在 还像个堂不约景 特度多钱错 用注意
1: 你中国人 大概他 早晚给中国人 你能不能 你根本没了想 你妈要不就去吧
0: 폐도 장부 고공을 송경 체주니 장부탄 초주종 체배 내게 존에 랭겐이 도첸수 중국 개진식 인배년에 디게 출라타 추수상마 테카라 소가 예동미타 이제와 탐섭 여보시
1: 쉬기 도대선데 니가 어디지 얘가 있는 자셔서는 니네지 야럽지 배는 빵 니라 자셔 인도 빵 니라 체진 거 없다
2: 저 중간도 저 주냐 차요 대대선데 냠사보
1: 걔 누가 안 돼 지도 있는데 지금 얘기 준대 이게 시중 담보 선도 못 받.
0: 추가 담보 총외 빠든 로심 데라크. 왠냐 꿀십 십자 제배 제수. 공개 당장 초외 추제 토 개니 유바 통유.
1: 그거는 누세 알아 라지 구제 누세. 유면 이제 누세 라지 데까지 유나 누세 땅. 림바 공화 체서 니도 향을 좀 제가 좀 향을 오는데 좀 시켜서 누 신. 니도 전에 마 소가 니로 마 고라지 되네게 여기기 춘고 열 고라지 되고 그 지도다니 니 카페니잖아. 되네 고라랑 야지도 겪고 시죠. 니한테 정도 누서 고라지에서 나 아 향 신. 예. 쓰. 니도 더 가지고 통 육고랑 생활 가져다 신이면 좀 고라지 좀 통제서
0: 사투 장부탕 최기감러 송종차치 표랑교종기 초빈럼루기 인류 카바르닌체

0: Suyabata. Rimka Chobin Sobyunki, Tudo Tang, Nela Pigbe Chinugu, Tujigla Tsogurun Duzu, Nyamchu Chetukiyu. Zambutang Tsomoro, Mixen Netsu Yuzi, Kunzu Chetu, Suyung Ugi Bartang, Nintung Gurgi Yubarti, Jeyu Totam Sembe, Chetu Dalin Logi Yubamase, Tudo Du, Zangsi Sudup Chikiyu. Tapsi Tiriki, Tsogurgi Penu, Chirudong Tubamase, Sadu Ringu Chudandini, Tsenzeki Songyong Wo, Kusimiri, Yunne Yuntu Netu. Gündüzü, Sağamgi Lungzhugui Yinbe Chomu Zongtu, Hekshu Gündüni Chimbo Yuebe Wangki, Nyegurki Kenyi Chuna Kier Dibuyu. Chukondi Zangma Yongqil, Badunki Lero Tso, Zangsi Yuche Gyewashi.
1: 我不是春天的都会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天我没几 심을 마야 소라 군대 진다 내 진다
0: 총고로 장자 체바니 경린도 여배 최례 왕탕 저와유 차서로 충주 대다 추당 저원의 매주도 캡디 풍소 대바나 남식 年가 첨부를 줄기 여바 뇌면 싸워 대대 빠듄기 제배 내가니 괜히 경린도 미쿠르콩 중전의 주디 지답식 빠듄탄 내로주 괜히 장마 죽지 죽은디 응아신 장마 차 여부지 대린기 초고를 내두 죽지 이렇게 인자 빠듄기 응아신 총어기 자단라 삼루 동시 年多居住了 多前所干板年松 八天堂重密村我去爬了松土 从而去接看了同那千不求的 换作了天母森丁是约吧你 多前所我军心 躺藏躺 去个托不下的 索天月都走酿的错位那么提若现呢八天堂重密的吃的从而所临别心木阿别哈的杀了都有不行
1: 근데 거라지 또 이제 사도 눈이 무슨 거 같더니 근데 나 너무 된 듯. 뭐 딱 근데 봐 좋은데 더 많이 눈이 간다 말이지. 그리고 이제 다 간다. 정리를 그저 그 친구도 보다 그 하다 간 드림이마 또 눈도 당연하나. 또 눈도 딱다다. 좋은 거 근데 이거 지금이 다 체크를 해서 다 딱 달아요. 또 눈도 찍게. 자, 자수는 rījī sōkjā nīla mā jāng sīngi sōntō tā nīn nīn lūtū tā yungjī bē tīn mūn tātān nī kī kāng lā tā kāng tā tēyā pālān kāng yīne dūjī bē khuṇḍu kī tā kāng tā tērtū lā mū sū kyun bē sōntō chēn hā tū lūk bē sōntō chēb chēt
0: mī dūn kī dūrī chāwā dī sānē tī kē chōng mī chīngā ngō kīp sōng wē chē chū chē tāp shī kī dūrī kī chāwā tī khu tāp chī tāng chāwā rā 七龙族公司占有不是 七九七德的借把的 老手机七龙族局电话通的 我去了到这天天家的 客人被帮助所求入于
1: 多年对于科技小伙伴的 大概在这个接待上的情况下 没有给唐水吧 请问各位现在的 高来松的经理的 当然了你给他托你了咱就直接看他 请问你哈人家 간다 저기로 뭐 좀 더 찍자. 니는 가서 좀 봐. 간이 뜻파리지. 얘를 딱 간다. 그 특히는 이게 네가 저기 딱 간다. 가서 봐. 모자니 내가 뒤뒤 다니.
0: 다자. 바디온 탄 좀 미쳐. 로다르 두리키 차와제디. 잔디 규견 형 제베. 더 첸소로 깨함기 송체직 되유. 대제감 냠첸 돈도죠. 땡고 투바 마세. 도친소 마음바를 순수 계주로 고주바시 장이 콘즈 로탄 다와 듀티 초탄 소라 더송 제바 듀 초곤디 당신 상황식 총화 마세 대외 니호르기 감기 되자로 송종 투비 부지 벌럽처 지기 총을 수 지라왔나 초월대네 초신비 속대인타 데라크여부터 송교배 초신추 낭예야 대만이도 세례르며 미만니 또 젠총즈 당민 속자기 송교바시기 니돈줄로 당민 속자 송교배에 가라 가신치와르디 콩의 정의위원주를 채바규 당민 속자기 송교바를 교류해보지 뒤티내수 또 젠총즈의 쇼바는 남이아미터 매배 송교마식 망토친유
2: 대신 여주 주시에 사자고 님 중중 지난 뒤 되사기 사자는 다 중중 지나나 다 뉴지포 유미다 야 중중 지나는 거대 장고 넘지고라 딱다 대유미 그냥 잠깐 용로 친 유미
0: 근거 샤로웨 초베 사토루 장알 림베 체로 침바타 도진 소가라 중중 깨나 코로웨 뒤상 셔기 中州给那昨天 斯伯托在密松多内 阿东也没行别 萨对错个堂 当然对给约尽 后来全年 萨多的错根体 杂七冲中人 极不天意 罗人道我就办 中州藏马强大内 迪卡的碰内 各品对给约不尽 태양 明满罗达的
2: 推的人生者切色交际于但能去你你你这天你让人忙些中州给那你你你天的 사실 다 니니는 뜬간이 안다 뜬간 유바다 야 로도 뉴스선다 니네 마 닝기 다 이제 주 살죠다 이제 이제 주지 되지 뭐 다음 이제 매주는 이제 쇼를 유면서 좋다 쇼가 작들이다 다 이제 하나 강 실림노
1: 아따 신다 사잘 다 이 필이나 다 하시다
0: 너균 다르체나 디카라 마타리아 총총께나 십줄하 용기여부탕 총총대수 균토 나와 중립에 나대토 림배신 호조소 응가제와를 본주기여 원장태리 총총께나기 카타한테 대균기 주저직기 안생기미 대르디 미마르네수미 대와 교류여 콩 대십 제린 스티지마테로 따완도게 임바시
2: 응안다스마도 다 같이 그거 필요있는 타탈아 칸 여기 예래 야 친민나 마친치 상 무심 난 알아 니루 특가 대교선도 선다 안다 다 녹이기 진데 죽지도 넘지 불러 다 망제 손에 손도니 레불 제교선다 뉴지스로 이제 포함이나 삼 이제 다 뉴스로 개인 이제 요면나 삼 이제 심제 손도 봐시
0: 더십십데 체바규 明白了,冲冲给那现代你也没不是 第二天,空铁松起 找我去 空铁松起,找我去 娘娘陪松草被爸爸的 若把起落去
2: 那还久不?
3: 那还能的多少岁吧,那十几吧多少岁那提示夜了呀红白鸡了冲冲给那带了钱的
0: 남준이시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역시 세토 매버시 민마르킹 은에 세나 뒤들 충충기나 뒤균 허르 프로웨 대조일리 바라 더둔 다치기 대조유 충충기나 루부르투 포르든 강이 남냠베 심제티 송어지 쇼베 투샤탕 자와 닌니베 쇼바 파르투 체 매버시 쇼바 민마르키 당도 카세네 주 토괴 제바탕 롱음메 꾸숭베 토괴를 떼니 드로동 신유
2: 다 총주진나 다 누구 변다 구버다 개배 능력을 다니로 되세 손도 사전에 좀 변치에 손도 되베 제 되네 진더 시버다 에 나베 능 뒤 능력에 되니로 변치에 마다 중리 능도네 동마 동리하
3: 미산에 조세 손으로 하진 니도회 망제 조선으로 진

0: 콩기 로마 토괴 제발 신나 다전 나와 죽지 변더 기임바타 총중기나 망치와 푸르신 예배 테니 균된기 내주식 민바 태존미 콩기 총중기나 뇽톤 조배 조진라 27급 누부괴제 용리 콩기 통내 세유없이
1: 아미마이
2: 오
1: 한치와치요
2: 타나 능데
1: 그래 야가 뭐
2: 지 내가 씁니다
1: 아 전다치
2: 전다하
3: 글쎄 다 소작인 이제 송조 지지 아 지지 생후 모든 미스 다 근데
2: 나 지도 투비 외단 내가 가래 누디 커업들다 이 근거도 그지 넘시 장게 되는데 다 강주 분비 되는지 하체니 이거 꼬리 인자 저주 걸어 믿다다 잘톡
3: 다 주 가래를 재미는
0: Melo chungye dangmei sokcha ki sungyo ma cheba kyu. Mingmar ki teetwe ki gadu sebor shingi yu. Sadwe chajin shenbe kuryo ni dangmei sokcha ki sungyo be ngwe ne shena. Khonzwe sobo tang, ngangyu la chukam cheba zang ma se. Tewe ya khonzwe chile di nubar yang chukam chiki yu. Nubu kwe ki lega di chitu min te mingmar ki simte chiki yu.
3: Sokcha chungbi tenzo la gashi sokto yu ti. Chungdu ne tatara leri tila gashin supto yu, teni riji sokja ki leni ni sokja chungbi la songjo chishe menba la, teni zoti ta tsuha ki ta, teni daga tila gashin ri rokyo supto chishe menba ti, daga ti daji shena nyambu.
0: Nubu goje ki tajong tang laksam la teni. Mingmar ki tiri nubu goje lega tiri nyongro chebar chi yub tang. Tuyutsung, nubu gui jie lang lak lin tuan ni cui gam xik chie bu jie. Dikar ni, mingmar jie tui dun kursum chie bie chue ji zunai kui gong xik yi. Kyuzo jik bie nawa ni, dikar gyun tu tong ju yu.
2: Tia mo hana hala zu hana, kaji hana hala zu yung da. Nang e ni diwa yi na, ta nam ju kong jie jie zhang chi yin bie song zhu ba du na. Ha de le song zhu ni kaan diwa di nung 6.2 인양수는 또 자, 세식도
0: 나와니 스바토세미 나도연기 사도로 소개한 용세 인배 우동석자기 제식입니다 본도교탕 저리니 진의 시직동지 기유 양사로의 차대니 나와주 로데웨 게지더부이 수롱근신 장아르치와타 지신탕 메토근비 사투쿠류디 나와텐즈 독류 전부 손에 제디 리규변이 로티 갸다 대유
3: 다손 제피 시스템 아저 좀 잡제
2: 잡제 리벌에도 다
3: 숨선이 있어 좀
2: 창 숨주 순이 어 자라베 미루 미기 딱제 미네 민체부 민고치 민마스 노스치 Tene takje sakun chepo, takje sakun nubu jingsang nirubu, ta niru jingsang si.
0: Kursung chi rimshin, mingmar ki dangmei sokja ki tsune che jing togui shibri chiki yu. Chengshi di da li, sadyu mengshi tang gyundu ki ciso ikza chub yue jing. Mingmar ki kursung chi yu zo ti rimbe si nubu gui ki la lup yue jing. Tari kong nyamdu chi ni, lap dun chepa ni, shibje nianbu shik tang. Nisu machi. Nubu gui ge gi longdo nang ni ceso tong min tang. Khusim zhe du kum zhe ge guru kum zhi che min tian. Mingmar ki dashib nianbu chi ge yub shi. Nawe chang zhe tang ditan yinba dengi tup chi. Kuni mutu kuyogon chi ma tir gursun che bar gyo yu.
2: Ya gai na hala ha chub zhe hala ha chik dar ching. Adada targa jimu adada ni ni la maa da ma la maa chwe tamdun na maa yugur shabjibya. Balo anda chima maa da mea ma la maa shabra maa yugur. Magi anda gyegu tsam magi peti chima magi tsa magi zu dhag dhidhi maa zu yugur bhe ma la maa. Ma la maa yug chubjibya.
1: Maa rado ngangba sebu da gabda. Ina aju menzu dhudu gawa zaga niba yungjiba.
2: Nizhu tuyotu ta tsorunzu yangka targa shingzal, ta targa sinna ta tsorunzu shunzal yobo. Shunzal la yugi alab diyo. Tete ta hala hanmi jo sunzu ta shi jo sunzu ta hantung she to jang she me mana ma ta nini la.
1: Ta shi jo sunzu ka minu asho.
0: Shuge tsamdi dochen songwe su chuyab tang. Mingmar tang nubu goje ni 테링기 꾸르송 레가 죽 제일하게
2: 장래도
4: 장도 와줘
2: 어 나 안다 장기 지내서 대티라 근거다 중이 당보 돈제낭라 생년 넘시리나 강교 직전은 다 장래 장 거라 배 대 장기 지내는데 알뜸이야 왔는데
4: 알뜸이야 왜 아주 환생이야 왜 대 쇼글라 아주 남아 다 따로도 고라자 주도 땅아 차렸지
2: 아 네 어
0: 닌지기 독십 죽 제일하니 누부께 정샘 첨부 여바테르 터도 민마키 켈린 토비유 유리 마신바 강조 사도 디토 쉔제기 송종아지 망톤 종예이 사도 기캄 송종치 윤윤의 시에나 테니 미사르념슈 제바자 민바 메다키 균이장바식지 니세 제기 쇼바식 미마르라양 총어수 90 제발 용급 경링기 또 천수의 교공수 니시에공 통주매배 충중기나기 초타 레비유부탕 다지 뒤충주 대주 또 최세 추공식 제보제보유부시 쇼베니 슬추 충주 초타 초멸기도 대유부탕 추제기 당연한 예부시다 니수머치 미마르기 경내 다신도 니시에 샘제 제바디 신의 효락부유부시 도진소로 바드윤 존용우의 총어타 민마르키 송신배 충중기나리 송종체배 차와 차수수 군이지기 서시체모르 다시 총모탕시 장와용교로 송겹체부타 지기 커인수 제시 최소대제 판주소원타 팅자용교로 송겹체시유 로탕 다와 뒤면 주슈탕 토괴태야 겐지장 민발 대외 송차최기 지와 주모태교유 다제 도진 소디 총회내 세원이 컹리탕 남카상 민발 개외 조아미탕 정충캄 니우아르키 체바메비 더송탕 퇴체기
5: 태야 장제 도마대비 슝규치기 소체중니 이바타 손디니니 모두 도고 살아잡아 제신 가르신장 코심토 스법토제 미시동라기 사두르니 Dige chumit suwa ta, suwa yuwa la, chayme gi zawa shi cha yu shi. Dun ting jie me, yiwong penjo gi le zay nang. Tso ge tu che, tu shi lambur shu, jie ba, jian bu shu ju yin.
6: Nian nian zay tang, na gu yu gu nian zay, na gang ba, sa chung lang ba, na ju dun pa zo ge, na gu di bu nian zay, yu fang na tang na wen su chu kang la ge tang, na xiang hua tang, zang si, da chung jie chen ne, ki gi gu, jing gu li. 预防那达那位数据看给监管堂许诺朱古仓马人大人民啊两年能出了人民陆志堂实践给能出给给了第六给那万钱那万第六没把堂那万手脚把四处狼把就是两把手给那只月子预防那达那位数据看了别当那万五只长把手给那位那只月子预防那达那位数据看了别当预防那万数据看给那万莫把堂那万张之前呢给了第六给那万事情
7: 也用给母鸡同大银行人民啊陆地上细节两门前能做能够当那位那只月子预防那当那位数据看了别当这张陆地可把两个月估计主体送啊积极给三年哈斯同给养成了浪覆盖敏感给他追你也说给女子这不离养成的区别门顶他做养差别他是距离局长
8: 也没看别能空地不买不汤，能空卡吧，能去养死团吧。过那过月块，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熟悉，也没你去团结，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团结青皮路呢，结个皮青蛙来给月别，也没拿出就是洗，最新给人就来这边，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能空给稍微给多不啦，明确给巨人难，卡不亚没过的汤，能空拉普通没变汤呢。
9: 小军刚要明白，眼泪上头。军统也没你这趟，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远。军人用了些许月别，些许补起了，给连月。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他是娘亲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青皮汤。
7: na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 ka zhi qin bi tang nanye me jie cong kang luo ge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ng luo ge lu chong tang bu ka zhi qin bi tang nanye me jie cong kang
8: gong gu zhe de de har sena gang ba kun ba da ga
9: zang bu de bu yu ba da lian ba ga ba wu na ma xi ba ying gu de tang chuai jian gu heng gu di ge rang
7: 吴辈子自身去摘取出国天年 하세 우베즈 지신키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추발 고르시 주시고타 고르수 고탕 자징와 자취 추발 고르든주 등고탕 고르수 고레 메구진 닌다 총간라 원래 피겐키 관주주 진보 메바 쓰리기 우저주와 탕 당경 지규이 고니라 디탄기 자취 개바탕 우저다 경난 괴치 우베즈 지신키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칸라 피탕 로지카바 레고게 구치 추지 송아 직직게
9: 红果啥不地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果得当出来红果地花不钱不送账刚把那这个汤刚被说的证明拿照片很巧多啊

0: 디게 디간자 부구 캐나 야주 부구 칸디 있는 건 좋다는데 예 카단다는 신치지 엔단제 아니 오메디 딩잉잉이고 야케나 죽제 아니 두스치 디고게 那都是对比呢？哎，你今年前年个样做，不过东对跌不远吧，没人跌不远吧？你那前年俺们哦，就俺们我们这地呀，慢慢吃呗，开药嘞。啊，你跌跌蛋的，我都是了一下。啊，你跌做都是前年那就是说嘛，年节的那扎，能够都是年节的那扎，那肯定是跌跌了一下。
1: 但我呢，俺们我妈呀，我呢的，其实忙不多。但伊呢嘞呀，俺们开始，但不过呀，我们爹呀忙差别呢，跟这伊呢，呀，我们爹个爹个，他退出你们这个钱到我这个钱的钱，俺们多少交不起，这这个是钱的钱多少个了？他东西交不出了，这个当然哪个咋个咋了这个呀？他爹，爹肯这伊那个了，他爹讲了，工资了就肯这伊那。俺们我们爹呀忙差别呢，要么呢，叔叔呀出去的，大大没得别呢，肯这伊那。
2: 不过我们的对讲了，俺们了可是企业做你要的，出去盖的，出去贴盖的忙去，我们去学去出来哪里要的？今天你们专业的做起不起个嘞？今天这些，今天出去贴的忙去，俺做写的哪要的？你出去贴面边呢，插麻袋边呢？你俺们些出租哪个日子去啊？年数的要了吧？俺出去贴的可是凭经验起个嘞？那忙去个，不过可要有人了，出去同做可是起个，检查不啦？可是不啦？企业也经验民族。Tiniya logic tsuchun, titi nyala ama doa bete gora shorji.
1: Onisa, doonia kempten bes,
2: dechi. Furi mi ranga karsa jing mo sa, jik geje mo cha sa, nyala dila tsuchu gaida, tsuchu tete ya kasab chiye me beti.
1: Nasi.
2: Di gyudin jiri shala.
1: Nasi, nasi. Ta ya, tirin kesa, ta ganzo ngara cha shamna bu gebe paraliya chi diba ta, kona zo shingzho kyu ta ande mangu doa.
2: Nurila.
1: Ta jokbe kyu ngon jo le mangu doa. Kona zo bu gdo ge ca da lamsen koro ma,
2: 他把康生这过去动物的话，他动物呢，俺们说不要偏个远呢。他爹俺做空气停车就要嘞，他空气的，就当个中间那了，提上牛肉吃不清些。
1: 那是，
2: 他蘑菇锅也叫了吧，爹之前天呢，肉汤爹，新帮我了，肉汤的忙啊，爹个嘞，萝卜我了，蘑菇锅觉得忙啊，爹个多啊，他说是通过爹这爹个了吧，他爹呢，俺做老爹，俺不就看了，出去看了，吃不赢呢，那就大概煮我嘞，就这个了，俺做错啊，可是呢，做咱不收就了吧，当。 别吃些那，食子是免不了吧？就对，俺穷都有人移民呢，火锅啥的都团圆免了吧？啊，就对，俺那俺做卡拉我那食子，春秋吃不吃了吧？做三八吃些，煮的三八吃些是个了吧？他开始吃了就我不呢，弄点吃就了吧？别个弄都是，俺做卡拉拿了，他给的食子牛肉了吧？就对，俺那不会解馋了的，肉汤是得不赢的，俺们我那说不呀，吃出去了，嗯，也是退出军人不是食子免不了，吃些了吧？ 但蘑菇是得不赢的，大概是夹夹不起个麻子锅不赢的，说不夹不起个呢，快要夹起了，可能吃了锅了，没时间的，眼睛就吃了锅了。但天上的俺就说的，还是呢，俺说这当个新炖着的了火锅了，吃个皮个就得了吧？嗯，吃着吃不了，俺吃我里面是弄没有了吧？说个拿了说个也得是得有了，吃是没有了。但说吃着用茶的，但俺说俺吃着忙茶就解释。那是个。你爹爹，你大大伙的顶面多，爹爹爹不赢的，你。 都没出去，住着。那是个了。嗯，现在妈也不是不是妈的，还是那吃了几年，俺就人中温中的妈，吃吃了吧，食子吃了吧，妈也不是。他那来夹起这边呢，俺就说不了，就好多买嘞。看了还是这边呢，菜系的做些学着些。
1: 菜忍不起。
2: 嗯，菜大大对不起。
1: 但现在嘞，俺们起来，他别的可了，不过呀，我们俺们我们这个爹姐爹呢，用过月呢。
2: 但他今俺就舍不得，俺们我们的不过免价了。 到我出多，别提打打我的水啥事。那到我出来，那打打地面多了。到我出来，不过得也吃吃吃吃吃吧。我俺做米干，炸炸炸炸住这个了。我们的节省米多。 我们的出去的，我们的出去的，但不过的钱的，过年你可不多，我们多啊。那兄弟，阿拉呢？大概这边呢，添加不是事儿，别个人呢，看农机。 사마제고르바 다 사마제베임나 카르스나 당보 추네 숨제 고주제 추 잠바 제기 덴잠 디네 둔다레레 체제 제시레 뜨제 탄데 둔다들랑에 보글 추틱스테 잠바틱스테 에 초가샤마소 딱다 데스르바 다 중마 사고들레 양에 디날 제기 잠바틱스루 디네 사고직 체능에 샤틱 좀 맞접제데 디네 양에 사고체나 양 없제 뜨스테 뜨스고 야 투브 투브 투브 단제 오마디 아니 보고도 초가데 꺄나 오마디 티치 렁구기 뉴드레 아메 집에 뉴르치나 코에 뉴드레 뜻이게 때고 두스 아니 가르스나 로직다 롭치네 로니 팔 집베도 로아찹치 우리 아 로니 집 니립도 갈아 보고된 안조님도 각자 갈아 가져 갈아내시
1: 미겐 갈아
2: 미겐 갈아내시 인심 짓사 우리 뜻이 가르스나 가져 디 집을 와야 디 미망고 지기 아무라다 몰라 혼자 마심 치 보고 다와직다 로직다 롭치 윤도 갈아 차감 두 수주 까이 마다와 랑가지도 디간랑아 좀 디스르바 개개는 심은 쓰르 처마야 투 루마도 수주 가고로 마담바 어 보고 차가마 둘레메 둘레메 된데 가르선 샤고 때와 말 로직 날 샤찌에 대 말 로니르도 샤고로 좋아고로 냐야 중요 말해
1: 됐어
2: 도서 가르선 대신 말해 그 니네 니르 쩝쩝 쩝투르 투르 땡거 봐 마로 마로 마로 딱 오만 디티쿠라 렁고 야마 쩝투르 저가 되는 미 오면 다가 봐도 말아 봐. 샤여나 오면 돼 뉴뉴르 안디네 론니르데 군인이 배집을 와자 가르스나 오면 그 컷업 차보다 조딩한 조기 나조란시 미겐 칼라사다네시 조치 차브체 그래.
1: 레스레
2: 균도 지체고 그.
1: 레스레스케나. 다 진디리 케스 다 인겔다 科学 유지 속으로 봐.
2: 근데
1: 인도 좀 봐다. 보기 차제 카지게 더 신네 아니 잠바디스 스티도가 카지게 보글람 생게 차제 람세 오면
2: 咱不这些地多，你看看这个呢，到处呢，你嘞到处都别的，我们这些地，咱不得看地啊，要么是它地干了，给它这生养着有呢。地当然是，但俺做空心说钱了是吧？嗯，就当给上面去年给莫拉红子地死了，地死了，他对俺做那边，对俺爷爷些叫嘛嘞，对面村里边忙不及个，心就姐姐，嗯，俺过来就团圆了吧，到我出生呢。 추에 루고 말해 추에 대베대고 말해 오면 나라 찾아요래 부고디 줄람디 껴보송하다 잠바디 대베나 줄투 말해 아 돈세바 차에 잠바디 조가디 깨나 오면디 둥고 말해 오면디 둥에 뉴르 치면 수주디 수 등고 말해
1: 커섭 치면도
2: 커섭 치면도 치 근데 나 중에나 조가 드레시비치 세나 아니 샤사 도우면 도와 차야사 도우 말해봐 잠바디 망고 깊치 대베나 아니 오면디 둥고 말해 오면디 뭐 도우나 오면 나라 수주 강가요 수주 증가르다 수주도 ngarchata shikzita kanga yor zamba dil dinde yorbe yom haro gwa ni yungu wa mare de de mi ndo dawa si ne de khora mi ndo dawa chungne ya yinji mi ji de gore
1: nese
2: yinji mi ji de gore
1: nese dawa chu kong ya ya mo chu ben de ning na
2: ya re mo chu be che chu wa sha ye sur da bu su ju ma dam je chesi je lu ma re
1: ne nese nese ge na ama mang bu ji ge da de chi ge do a a me wo ma tung ge mi ndo su do a da su su ya meng xin na zhe ge ge me ne le nga ya wo ma tung ge mi ndo su de ken zhe yin na
2: 또 미사데 오토바이나 엄마한테 등거를 찌다 채나 가르스나 로 축축하라 우리 미도 가는 거 봐.
1: 너
2: 등주하라 우리 미도 가. 미강아 아주 강가 아메 엄마 소리 장로. 지벨.
1: 지지.
2: 아메 엄마 그냥 소리래. 다 틴사 가르스나 찌당 강게 도움도 쓰기. 네들 가라 쇼가 거라 집도 강게 아 도움도 자 쓰기. 등급 매비 틴데 신 뉴뉴뉴뉴뉴뉴리. 아마로 멍신 나서 매비에나 등급 매비에나 돈에도 뉴어에나 다 가주스나 돈에도 마음으로 땅 오르바.
1: 지지.
2: 특히 당부대 가르스나 박배 두에 초초 제가 친찰다. 남사 보고 오면 되겠지.
1: 보게 사실.
2: 남사 오면 되겠지. 보고 아메 오면 된 것이 붙여. 봐. 아메 띠 캐브디 띠 심바체 봐. 띠도가 띠리르지 만다르지 봐. 띠 심바체. 들라 가르스나 오메체들 투 가족이 나 제베 이나. 나 법제체. 내가 지금 자유 윤시 자고 같이 가는 지기로 봐.
1: 뒤에
2: 지 가르스 집에 띠 보고 우리 때 아니 보고 내주면서 요 말 봐.
1: 그걸
2: 집내 요 말 봐. 인지별 집내 십지 꽈래. 제 당시는 인지다 천지나 팅마 좁게 니수 예유도 집고래. 그 집내 매변은 아니 레베나 다도 요 말. 어 집념 민도 도선 감도 봐.
1: 아 다도 다 안 됐어.
2: 어 다도 그 집념 염다. 어 다도 레베 레베나라. 아 보고 오메 돈에 도가 퍼고 도가 와서 그 다도 그 레베나 주고 와래. 인지 미지 망버지 집으래.
1: 네스.
2: 팀마 망버지 집에 치. 티네 가르스나 아마랑 양 강에 요로 봐냐라. 첸 넘주지 치우라. 디도 가랑 안 줘봐 봐 콘주. 로고 체제 생게 넘주디 인지미지 제로 치우라. 가르스나 아마디 니 마다면 야 오마 밥에디 용 주래.
1: 네스.
2: 티네 사주라 가르스서 치우라스나. 치료 오메나나 갸제 주주 탐바 강가 데레 추.
1: 아, 네. 어,
2: 추 망부 동에도 좀 쉽쉽지어래.
1: 네.
2: 아니 칼라데 가르서 드디어나 탕 코아 망부 때문에 아 엄마 버그르세 줘라 봐.
1: 어.
2: 코아들 색스 치 잡으라 봐. 추디 망부 쉽쉽 동으로 니질 니도 니도 예유처럼 인심치 동으로. 네. 추디 망부 동나 아 엄마도 야고 버기. 아니 에 칼라데 가르서나 다지 둘세네 징가르다 추주디 제가 안가. 찬년보 어 망르 챔부 대 봐. 나 참 대부터 딱 다지고 계세.
1: 네.
0: 你 我让做不会给差钱，下面我们用牛钱不打，下面呢我们那个呀，扛得白死了的，干得白死了的，钱不赢的，你今年钱呢，我们用牛钱给俺们干做，今年钱那个呀，年数要我给我嘞，俺今年钱呢俺做出的，要我是不是动过嘞？俺不过呀，我们爹呀的那个民族上钱买得买起不起？俺呢出租你的送他个呀，不过我们这里人情面子，记不住，下面呢去让俺做谈到我们天呀给俺吃点点药了吧？俺点点个嘛，养生养生天难过嘞，俺呢我们忙着嘞，我都是这些，俺呢我们忙过钱钱感情感觉给那不点点药了吧？俺的个都是感觉，但可惜个，我做谈到的正常现象是三种多啊。俺爹买不起，俺爹去那做，几年前不过爹，一年年前边那个人做我们的，第十二年前、七个年前呀，哪个个呀都是，去那做都是呀，俺姐我们的妈，只能让你要要的。俺可是我们小个妈妈吃不大，对吧？把菜花叫多多吃不吃素呢？俺呢，每个个呀，叫去养过来，每个个呀养别的，俺呢，俺做谈到，我们谈到两个前边哪子点的，我过前途嘞。
1: 아미야 오메 디 디 부가야 제두 좀 봤다 아메다 베차샤나 상라다 디게야 카주비아다 디게레야 케 디윤알 편도르 지윤아
2: 아 요레라 아메 오메 데베나 아니 에 상라디 디 편에도 루비에들 편도르 봐 아 디체데 차치 집은 좀 마셔봤지 집은 좀 마셔봤지 얘기 디 내가 좀 줄이
1: 네세 네세
3: 드링글레데 나라야 롱네 봉자라 팬베기 륜종 차고 풀어와 시바디 롭주인다.

0: 馆儿。
1: 搀不着这些。吴梅花，让我也搀不着些。
0: 搀不死着这，这个这个也是娘主的，今晚的阿达全在那边。
1: 西凯，
2: 马里然阳开心吧？
1: 他的人才姐听到我们语，
2: 听到还来学的。
1: 俺老兄小雨，人才我才吧。
2: 俺的梅花，
1: 俺也请问多。喂，我那人的，就是有对俺恩赐多事了吧？
2: 你还是认识老乡了？
1: 你让阿拉家去，用得完。
2: 土酒当着要的，阿拉从容当还要的。
1: 啊是。喂，西凯，俺来你下把女的。谢大家的每次推年车，
2: 给啥点钱？你要弄钱去？
1: 也就，
2: 俺路过马里，曹操的也是路过就，
1: 曹操托起。A C 的机呢 ？O M 偏左的 ，M E 的 O E， 一个机呢？用过钱 ，T T 的 C D 的苏大的，低级了就给。托站都托不着，你塞不起来，谁不送啊？杨家姐谁？
3: 莫个莫个，人仔细的知道只有谁？
1: 只有谁？
3: 你讲了我一个，替 A B 呢，替 C D 来准备，手机其中有托站最最多，人个托站最大的，大大点名都是你。
1: 他个谁？哪有嘛的？我那他个谁？
3: 看这前面男的经验没多，我那哪有嘛是吧？
1: 哪谁嘛的？
0: 徐大，盯着些不得。老爷急不急？干啥？你看领土吧，修水没得，立不动钱不踏去，闲都闲不得，马闲都马闲不得，马闲你赶紧请他个了吧。叔叔叔叔，哥哥当姐，少看不得几个月啊，赶紧接我来，叔叔接我来。新个买不得，女伴男团着，谈得轻松简单的，滚珠个男团着的，土脚当的，水上的训练营吧。喂，李强，你那有手的喂？
2: 去了去连的，墙外偏小了队伍里。
0: 也打个三分去。
1: 马同志的，马同志的，
2: 马丽，强子，让什么你们的？卡西啊，李强，这说个那队他们协同马丽，阿子让卡西哟，卡西哟姐，卡西哟。
1: 俺你不去呗？
2: 你让电信协兵盯着你。
0: 协长，是谁马先生去不去？
3: 今次看到钱啊，我又想吃毒烟。
1: 既然你盯着些吃好多，
3: 等到哪去？让这人拿公不公那的这些，谁拿老钱俺来花钱？谁说俺公平毒烟？俺拿着什么丢啥？别妖姐，要求要我吃我上去。既然说俺盯着这点可多，俺两人用个什么？你去就能上我牙去了。
1: 但我是真有嘛的。军大元呢？土脚胳膊了，老军我准备都瞧去。
2: 还是？
1: 我先看看你个嘴的。土脚啥孙子呀？我是给瞧去。让学的，今晚你让给俺了吧？俺你呀，我是想瞧去。
0: 有啊。
1: 让给丁奶妈吃不吃？莫让你呀，我吃了吧？大家耳朵听上老先吹呗。
2: 阿姐，把那阿姆拉收一遍。
4: 杨伯，强子。
1: 哦。
4: 老不着来是吗？
1: 谁开的多吗？
2: 强子。
1: 天不长我啥事？要钱了吧？
2: 杨啊。
1: 收掉。
4: 小吴杨伯。
2: 阿姆拉。
4: 嘿嘿。看那设备啊。
2: 三叉三叉。
4: 杨啊杨啊，拿了某某收益，倒是来让你启用过啊。
2: 来是阿姆拉掏钱呐。
4: 等到阿妹设备新到根本就不晓得启用过啊。
2: 掏钱呐阿姆拉。
1: 梅花，我让你给我走动。
0: 有请的。
1: 是不是去？还有嘛的？你规矩我了，上面规定的面俺落准去我去。
4: 让客气呀！
0: 마친 로찬도 풀 레와시 이참네 갸루제
2: 레와시 레와지 뇽고 푸브르베 아 레왕아리 양갸 겨시
0: 마친 로찬도 풀 레왕아네 갸루제
2: 로쪽숨레 케다시 로쥐피시 쳔스시
0: 로쥐피시 로쥐앙아 규마시 로추추르 냥아 겨토
2: 로쥐띵레 케게 나마시 심난기 동해서 나르교다 오스탱기 이내레 고등 가리메 신규베
0: 고등 가리 이내이
2: 디신 고르다 익세날 요리
0: 익세 동주 주버
2: 디탱그리 녀랑 치우 포모디 이그리 르제다 르제나소 디신 케다다 심수게다소 상무 장야 김생 가리야 아
0: 도교시 도주버
2: 모라나 마주 녀리 가리 도주
0: 이내 포모 나마주도 이그리 다 르제 소모 신네 나마주 우 요주버
2: 디디제 마다 포모디 디수 신비나 나마주 디 요리 과추 송에 디 고등 요리 녀양 게랑 치우 모라나 마친지 심날 먹기보다 동해연 하리
0: Chansey, you're the chap of Zari.
2: Morango, you're a chill, me, Zari.

0: 정.
1: 아.
0: 창스도스네 유그지. 사이 시부딘데 망스요 아.
1: 요쇼. 다들 잘라나니 와르다 창스 님도 치스. 해지 우시카르나 조스비.
2: 喂, 我们敌人的, 咱好吧住啊。 喂, 米卡最好了说我的。
1: 浪琴索家那里你也可为退出人数时到你生意呢你生松牌里浪琴了你还将扩高汤 吕之听记切记,
3: 那么我浪迹要求这干嘛晓得可队长了要求要求谁啊找马季梅花头就满了不多三马东啊让杨去了呢可就没就开始吧去了多做不得事让可再写没就通知时间
4: 苏阔没说啊永远龙达可是这样啊爹干不去你也让替我雪达待会得累死你
5: 前面多强子杨家过来是这所的可是个人杨家的一个多位马上等给我出家了有时的跑不住的梅花永姐你没个东西过来又不花了说去救死等到我姐们是给他去给我的媳妇去就不用你们所有的俺通常让个地跑也没啥救不是
4: 안 고글라 랑급
5: 인기 마시
4: 가리 인기 마시 쓰레 장즈 렘바직 제시 수치가 가토 마시
5: 마시 라니에 세바뉴아 부디니 중대네 진중 자동 유입 장리 인스이 마시
4: 가리 인스이 마시스 군이 총제 참 마르베 라삼도다 다탄도 토교 당신부시 디제 체비는 밀리아 너게 마르베
5: 녀라시오 게지든 실시에는 유마다
4: 나 공문은 마시 수수표 내가 또 붙이네 녀 밀시아가 좋으시베
5: 최송라시
4: 장소 최송스기요 다대기디미겐스다차사브시 다가잡을 연결을
5: 让这个节目开始解约啊。
4: 开心没？你吃不上个西单那么多。
5: 让我那别人不买结婚的名大姐。
4: 给车队去查不？跟这些年民族朋友们下双子，我准备了更开是吧？
5: 过年落脸面吧。
4: 前两年民族装扮俺做夹片夹不着是呗？你了过年年这的点给烧水。
5: 喂喂喂喂！
4: 啊！
5: 强子罗列鱼。
4: 啊，罗列是哎，你猜个情况？
5: 哟，要这去了。嗯。
4: 对的，让给吃的你牛个就的。
5: 客气个。
4: 客气个哎，明儿算账嘛是呗？住给你的。

0: 바자
1: 네 제일 야마연 용두게
2: 장게 마요람의 용청 말베 나서 거르치르 제만에 계즈나 된다 네 된다다 케메다 제만에 랑 엄마 로유 신이 유고 말해 고바치네 님도 신 수오유 신서 돼
1: 저아스테니 용그베
2: 쇼다
1: 제만에 나 체제마된 용두게 나로 대부시 익세스타 주다
2: 다그리 다들 쇼마 겸나 그뒤 쇼게 그래 나도 상물 없지 어제 제도 예 메세 튼시 타 제비 나 토유든 이 먹어도 좀 못 토 줘도 여보세요 돼요
3: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1: 파치소
4: 장자
2: 아
4: 네 강과호 바위 아
2: 아
5: 랑 가르치가 가르치즈 유여체 고라나미 상매대대샤
2: 암라 로럽 예주르다
5: 가레 로럽 예주 로럽 굽절레네 네 칼은 인규지 몸이 굉장히 매랑게 심매대 엄조님가 주다 랑디님도 창마 주다 미스제마 토주 런스는 굽도 떠제 치제 야치마지
2: 그치 너니 쇼크님 십시에 피기
5: 시고 둘 치제 수수도대 직도다 你上了小强子，可是让老百姓催促呢。你我们村就听那么灵巧。
2: 现在村里也不难了，屯大地都是电器。
6: 俺哪知那屯个人？
5: 可是哪知那屯个人是？你上个俺们家那可是羡慕着。刚过苏爷爷下界，爹爷爷要着呗。
4: 日日上我来弄。
5: 什么下爷圈里面多？今晚那什么下啊？
4: 哦，什么下脚？什么下脚？梅花，让龙马了啊！我他们说你脚印，脚个小院的什么呀？死死的切下，但今晚的钱没有。等到让龙人都能叫了，可是虚的。
5: 是，虚虚虚虚虚虚虚虚。姐妹们，这钱干嘛去了？大郎，这么说啊，告诉我，虚虚虚。梅花，你怎么这虚不？草就摇着摇嘛这，等大听这几嘞，草完了你不明白不想死，让我草么多个啊？可是老着些毛毛孙呢，你也怕么中年了，可真是羞着。
4: 梅花，阿家了，先这些人嘛说。

탐구 체는 쇼크사데 사야 덴베 겹란 체브 섬슈 탐데 펑구란베 야츠메베 슈고베 야르차스 녜와 맵스 마르베 추무소 녜무라 양게 익세단 톱수이

0: 죽어 나 대위배. 자세. 샤 장제 야고 된제 요야 된제 임시. 리미시다 싶었어도. 인구 투수 배드 칸샤. 전다 유업스고네 잡습니다. 대망치리. 라넘지 사캄시 추도 좁듯이야 된제 임시. 이내 미치마시야 가리나. 지도를 왜 치다 군세? 잘래 잘래 로야시. 예세게 자실인 배고. 방치러 나 예세는 말이. 허세 부산에도. 부산에도 나다 캐요 말이. 대비야 오셔다. 나르자 지다 체디 소장 체봐. 슈카이. 랑게 나 나르자 근처 소장 체고 매직 쉬어다. 아.
1: 마리, 라이언이 가르쳐 왔어.
0: 랑게 쟤는 나 가르치니래. 아, 뭐라로 없이래 수요 마리. 랑아 쉬어다. 랑게 영이 가르쳐 오래.
1: 내가 가서 니 쟤교 집에 아.
2: 시카이. 어찌 장자를 두고.
0: 오라, 아자라.
2: 라이언비.
0: 어,
2: 시카고 봐도.
1: 봐라, 암라. 장승이에 대해 대비하가 리스.
0: 그래. 쟤는 나 죽인다.
1: 영아.
0: 오라, 아자라. 나 죽인. 쉬고.
3: 또 스티면 배.
0: 매라, 나 죽인.
2: 딘저 근처 체브리.
1: 괜찮았어.
2: 라니 해주긴.
1: 맞죠.
4: 꼬마소, 조스나.
2: 지샤, 지샤, 다 쓴는다. 아, 다 쓴는다.
5: 我 来不及吗，终于。
6: 然都归, 明度, 然都归, 我的快乐是, 得别安素, 答应的让我特殊。
7: 让我特别是。
6: 喂, 然难快乐。<笑><笑>

0: lam sho la si ya ma ni ma na la ji ri ngun kham ji yur jang na mo khang tu le jang chang mi ge wei yur bu tie de nyu nyi ba mi ba
1: nyu yi nyu yi yi che rang ge ji ta de zong ya be
2: zong me
0: zong yi
2: zong me
0: zong yi
2: ju ju ju ju ju zong me
0: wei ya ka to zu sha da ge che 기타가 없대지로 사연이 요구마지
2: 니야마 롭종 여우마제자 다동우네 교부시라 끼기
0: 롭종 야구 제유네 직제는 단들레 도구차 유주
2: 마시히
0: 가르시야도아 삽쇼 화레비네 니야라 치지 고르그리 니 님도 미좀 니야디 고르게구 니야지 니 숨슬럭 님도 사지지라 주주제 사지디 지망아 라니 주세 사지디다 쇼 지 니 숨
3: 시보리아
4: 야 다들 다들 다시 따라 못 쉬지 말다 나 뜻이 뭐 좀 해줘 봐
5: 我们给他们的狼岛先生送等个人我其他去让个罗个主意啊你让个这些么种第七大红过马大刚把困的碰地碰也卡多老师什么说不说让个困的阿家碰门多你也让个红过的困住姐我后面中给我们老师什么给阿家请不大主意听这出呢 지딘 파르르 예베 암라게 세토지라 콩그셔와 디 쭈프시 장게 홍고 디 지고고 예 제마 상람데네 튼제 점불린 쪼시

0: 디기 서구나 대년 하죠. 디기 터프쇼. 지만에랑 토규 매봐. 니니 빠라 켈레미.
1: 니 콘을 슈스 챤 용구르베.
0: 용마지.
1: 내 세대 상망 아래 놓쳐이 이내 니 라모토는 용구 말아봐
0: 리자 나랑 콜트 쓰이

0: 나랑이 가리니 배그래.
1: 장지랑 갑체 치기라. 나한테 제닝 지엘어.
2: 나 닝지 왜 이렇게 썸뉴메?
1: 나 충두 내 보면 닝지보다. 미 상매 갑체스는 저 시라는 거유. 콘서트 처음 주디 치들로 언니 시라 요지라. 저 상상만 콘서 코지. 최상아이 봄님쯤 이제 차로 전승비유
2: 급디디란게 삼디디 등마시
1: 집에 응 맞아 능신 제우매라 퓨에 치드 갸리겜 유매 충디네 내가 치세 부디니 님은 가시나 란게 포치스 키스장 리매나
3: 我打强子妹子鸡你们都叠着生不语梅花让先对于你学的我让鱼在先对读你要录取哪扎下个脸子面上街我也不想提着给我给这里呢今年让学我写哦虽然娘的领导鱼怎样没着啊大母你真不行了记得给我惹着吧
0: kuni sopa tu chune ngarani yikinirta.
4: Nika pomo sonza hato ne chane ju bera yubri zi zhoyil chung.
0: Rangi tingde chene changza la terbe a.
4: Uzi nga lubya gardo a.
0: Rangi wu mi
1: hua shiru.
0: Rangi
1: a
0: xie chung. Rangi a mura shu zilimita.
1: Tine sambu dubu kei kei me da.
2: Mune xinde rangi gor. Tingwe a xa la ge nga sunyu yu. 然后我来对他们创建而且美中的岁不是啥弟弟让我搞不约不起而且美中拉着专门吐杂然后国货就第一个时机而且美中的呢要我写不写谁然后气度起来六七亩多我写六七几来着吐也没谁特别而且从不听这门口约杂但又请你约不扎 让米咱三面都塞进来不是的阿家美中那么主队才给你谈过地让他到前头年给米去过了不是啊特别啊你就大声吐不是梅花让老亲最早对那么有用是起码一季困难做压死起来阿家美中让阿们他开药嘛是是啊
1: 兄弟呢,兄弟路兄婆家了,谢谢不着讲。您这么大,给要不要的。老大,老姐到我外边路线镇都的修建。强给热。

0: 알아, 알아, 알아.
1: 토르디나 타네송아 토교등미 고디게브다 차이
2: 겐슬라
3: 아 와 나체나 메장 채와 삼데유 코디르모고 유제 소크시 비지 롬도가 용고 입자 메장 체시도 장츠의 전승비 니에체나 니코가 상고치지 돈도 코디르 니치조 토네 두팅 타먼트지 스도와
2: 给了你用过手机，
3: 用过手机，推最远的年代六三年个学，也叫咱拖了讲求的，让咱带用嘛的。
2: 你这都这样，我讲通不通？
3: 什么六六七五的，这拖不绝对，引起什么六六七八呢？还要再当拖的。
4: 就再错过一次当也停止，你我那天写通没通？新疆的青皮衣呢，毕竟那腿能没得卡柴乌着，人家叔叔能没得锤头嘛切不切？我打锤头切好多，我让个卡着热啊，我让个捏捏着呗，麻着，我让个割肉着呗，得麻着，啥子你听我明白？切啥？腿大的我打锤头嘛切的用的呗。
2: 偏颇的这些内容读耶。
4: 你以前呢，明明是这样的，你跑了云朵丹呀，哭个脱棍不松散，让给他们自己去生病。
2: 让给谁呀的？我最给了个我是两个孙子，让给区域别给你的谁呀？你读个啊？我可真瞧不着。
4: 有三栋。
2: 俺两个这边。
4: 你以前的让两个人。

0: 나로 첩제 대변이 보라 로부 카세시게 개제 로가나로 첩바규
1: 저거도 생비 아이네 주도 거는 깜빠질게 한국 셰베 거는 추베 원래 예쁩니다
0: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르게 두 군데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1: 한국이야 야고스도와 티브와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으니 콘치부 메고
0: 콘치부 마다 한국 차와 고문이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라 고문이기 대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다 말베
2: 너지 파주를 함 차지 연유치 광제 고릉업중 얼구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3: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 가신 이라 슈미 순슈 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처 원당 저도츠 콘제 콩부신시 지도기 가처라 총에 총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제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개주탕 뒤에 취급 제휴 저당 야부메바 여성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탕 함티 딤쇼 치웨 콤보게 뒤디신 기베 전나 시용이 추구소 콤보부디탕 총야게베 그 강바 처용이 대교 치도 티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 괴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타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게 당국주 고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4: 아씨 저디나 계속 주지 얀제 차차샤
5: 잠깐만 차다 식즈코야 대수가 안고도 그 빠쁘데 장모 만나서 치 제가 로게 봐줘 자주야 돼 주시다
4: 로게 봐줘 자주야 돼 오늘야 오스도 뭐 망슬는게 짜장스들 예 고스단 양스스러 차스
5: 당아 저데 자수 전동데 리나 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서베 수주 유배네 면서단데 망고 열어봐 제가 제 수주 쇼교되게 가서지
4: 로지 파주 자주에다 자서에 모네야고도 자 작자다 식즈코고제 제체운도
5: 도도 자감보다 수준 매매 전난데네 제미도 제산 자주야다 자서야 보나
4: 로지 파주 표지나로
2: 김을 진공 감직라 고르자당 주주로 우이 현재 서비스 경공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글에 제미고 감니 연유세 광제 고릉업증을 고타 고술 고인배 통종직 표주 통종 최저낭내 닌뒤낭 뷔제기 내든 유세 현재 칠로 제초
6: 年年在当, the good Lugunian Zen, Nagamba, Saturanba, Najudanta Zoki, Nagun Dibunizi, Yufang, Nada, Nawi Sushikan Pita, Nashamadan, Sansi, Dakunzi Tene, Kikiku, Jimuji, Yufang, Nada, Nawi Sushikanki, Gengwitan Shino, Chukutama, Ninda, Himina, Yamni, Nanchola, Jimmy, Luchita, Sijaka, Nanchoke, Kila, Diluki, Nawaji, Nawa Dibumimata, Nawa Sukaba, Saturanba, Tushun Yamasoki, Nedu Yuzi, Yufang, Nada, Nawi Sushikan Pita, 나와 우주 타고 속이 나와 내주 유지

0: ཁེ ཆུག ཤེ ཁོང ཚོ ནང གི ཝང བུ ཅན ཅན ད ནེ རུ ཅོང གི དེ གི ཚང མ ང ཚོ ཆང ཚེ གེ བེ གང གི དོག ཅེ ཆེ ཤེ
1: ཅེ ནེ ཡི ཚེ མ ལོན ནག གི
0: མ ལོན དེ ལེ དུ གུ ཤེ ཨ ནེ ཕུ ཉེ ད ཕོ མོ དེ ཁུ ཅེ དེ གེ གི ད ཅི བུ ཆེ ཤེ
1: ཨ དེ གི ཚེ ཤེ ཅེ ར ཡང ནི ཝ ཡི ཚེ ལོན ནག གི དོ མ ལོན ནག གི དོ ཨ
2: 我看你这娃接若前生的等大地卡过去是然后下用吧然后儿大概圆圈的没吧还抢着给谢琼买的呗提琳那送我你怕了找完没他看这道
3: 你怎么看了当过江子亚面的看了的你自己管谁的这块用着大哥的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子给江
2: 소사 첩시 차긴 요리
3: 저 시간 개진 전부 인 중부 팀의 지미 제스 나래 간도 저
4: 저 시간 네 간경인다 오늘 경고 좀 얘 나래 돈 줘
2: 왜 알레 고다 리스 동부시야 동시
5: 창매기야 사송아 경인다 시간 让了阿拉家闺女的阿姨，那穷对那个破三的，人家住不了寝室。
6: 人是水中脚的，
5: 我那让了也是个姨，人家年穷久了，我那进不去。你让了看家个姨。呀，厕所。
2: 我那人的，垃圾顶这月外面前嘛，拆迁没得差别呢，俺是初步的个点点进嘛是。
3: 进嘛的，
2: 把那个别的明大哥也贴了，看着显显的。
3: 弟弟也过去。
5: 是个姨。
2: 都是些，俺就显姨。那是你们多给叫西凯来看家的，跟着走。
4: 中路给叫西凯来接应的，
1: 一大
5: 一大一
4: 大。
1: 中路给叫开了，一
4: 大一大。
2: 谁查不着啊？通信确实没得话，调个牙聋的。那是给你们多把的时间多。
1: 对对对，
2: 是吧？
5: 叫我西凯接应的。
2: 哎呀，送你
4: 进。
7: 完了，罗纳尔多。

내쇼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뒤베 문딘. 카토 양차베 타세 뒤리 기자. 신뢰 누강 변종 예라 누강 뉴비 확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뒤제 토베 피제제 불규. 中国行政院员工，群众言论员工。

0: 这个新手穷不及 怎么能给个片了 HH糖MNCCUPKEL 车里欧那预备国在提 让给了哈江给通关不行人车里提预备米给用圈了呀车就站起恰吉银提名给车里行李 铁丁,本别车里堂日常为车里给车棚马比托,也许国在吉他内通就有马里。车里细节起对,堂道提车里欧以开局文物有把堂,体内去做松清别吉利亚,国在永谢铁足堂,提顿给不行国在帕日,民生人行给松之前的,人系车里给开局文物有不及。看这多,不是第四别吉利亚,杨前期为民俗为车军了,俺来还为给我穷有下集。车里给细节铁足线不一呢, 西内,俺祝您给推索,车里堂吞别国内,差不一错啦,落地为国内,差路桥。怎么啊,听给,下面啊,今晚给参见军事本事,没给人穷极,买来极大的真的要不要,是不是故事是约?
1: 말해주위자든,즉, 내가 시대, 여부탕, 내라케보, 라바양보, 사대제시오, 교부시부니 마라 되어라 세워타 내나 개부시부니 마레 내나 개부타 차 담바세라 라양와 시부니 마레 지제 창조바세라 메게 포사르 교미도와 긍도지도 제바타 제 마카르양 토레 제주메 사데 시부니 마레 템버 자와세라 마레 담료 참바 여와 제괴신 담차나 차 고주르 내바타 토차나 마레 뒤에 뉘부팅금메 니 제주메 바시데 마카르 메 제주메 바데 마레 머데 콩 마가 짱마 소와타 디네 말에 되월레 메 주규 메 제버디 마카르 투레 제규 메 말에 디린 마카르 유 긍도 제규 마가네 창외 둔규 메디 마게 난도 시에수 당 도수 라소 창외 마부 유급 말에 디규 메 코드네 되베 나지 짜르 주규 메 숨 디제 말에 마카르 태가 두규 메 지나 말에 디가 뭔가 도세 제비 생대기 마가 개버탄 디네 말에 디규 시바 마레 마게 니고네 뜨고 조바타 과로와 레니 겹제 마레 뜨고 조사라 랑라 뜨고 조바 디네 마게 쳐서 찍고 계세 마레 돔고체 돔사데 마가르 비게와 찍고 나바 강라라 마레 찍고 라베 주모아 강베 주모 치로 된데 강라키 차 쿠르듀 제주 통화 찍고 바타 대신 탕단 이베 왕라 셴라 미네바 찍고 추바 마레 찌제 멘가 통 겹주 제바르 찍고
2: 좀 아니게 디링이 난 된 상황 조지에서 那么现在没推荐，俺嘴里才给人丢开，心头有疑呢。看上去老多卡巴的套套，品种农村年纪的不给，确实听得俺。伢那价格一套呢，珠峰云溪北APP的拍片男的是兄弟，确实听得一套套，俺嘴里才点名的呀。产生同个是生育呗，那么连个村俺嘴里才你叫铁路公家唐建林开的农队员呢，天安南兄弟。也没看别人空地不买不到，那空卡巴，那去养死对吧？过那。 过鱼块，六七年头，六七七天前没得过手机，也没你去团时，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团时青皮路呢，结合起青蛙来给鱼边，也没拿出就是洗。最新给人就来这边，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能供给稍微解脱不啦，明确给鱼人冷，可别没过不糖，那我老普通没被糖呢，小鱼刚也没吧，也能上头。圆通也没你这糖，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鱼。 鱼肉用了些许鱼白，些许白菜啦，橄榄油，卡巴昂扎，来我也估计，竹笋果果，果竹笋，三年，那是娘亲人富康面康去，年头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冲给儿童去，管不啷，老个六冲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
3: 中国古城有干呢，通过票价代码，自然呢。
1: 既然这里的一些年，俺就拿出，先不让着，来我接过去，处理我接。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人们在新竹康堂，迎通参加酿制期，明了记者级别，细心切过比喻音，明了大姐前子，明年一年团我呢，先脱了。 恳请给我找联系。毕竟避免堂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人们在新竹康去，俺这苏德给面具切得三十多钓鱼精，开连帮店卷个堂，密度脏些，木脚子鱼，破泥洞哇，王子娘子接鱼，开始开让密日不接其他堂，密三不密通哇，密就团不，密干不说给南团鱼子。毕竟避免堂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人们在新竹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南那片给观众阿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个说说三年。
4: 他是创建邻国的下人，爬过重重的泥浆，路窄坎坡，来我也估计，初期俺啊俺泥处，几吨松，也过过过，吨俺泥处。好呀，兄弟，邻国当今很多的年老处在宽度啊，得深的，当然很多的，俺俺就三百多的。
5: 也提得就生的，你那点，你哪落的就生的，对，不要是七年么多的，也生的对，你那也说不得就生的。我电灯稍微很多的，是的。哎，很多这个大事呢，刚把困没得个，俺们待不远吧？俺来买个吧，我哪买去吧？
6: 林哥电单出来见过很多的，给他投入对不起，死人垃圾。那半年以内，林哥打见过很多的票呢，也我心急多。林哥打见过很多的，见过个电单了，送件投入多。

0: 다디 양 가봐 돌베이나
1: 거절을샤
0: 현예 짐나지 돈나고 마리 주인 지모멍라 남산랍들 호절 보야 두다지엡디 허르구르 차다슈샤 시주네 호절 보여 수고르디 가라소 길로고르 동자 하세요리 디마세 리비미 바토도 세스디 총이나 제마승 가다가지 저도 유콘스능시 리비미 카디르 말하는 리비미 람산 도나 고데 아이
2: 기랑 초미에 가르송 거예 지금 저라게 랑소 변을 두야게 저지 남으래라 베빈 동그제도 랑소 더야 최심 자 남으리 기랑게 더도 젠주베 돈나 고데 그 말에 송가제
0: 계급지도 마기 비야디 마미 긴지지
2: 다 그래 매미 계급지도 마기 비야디 소소 긴지지 다 전에 근데 쉬야지 대수베 행게 나는 저 긴지지 가리나 日本的工作人员是三十多万人，他们按照价格，咱们都要退了的。可是咱们等个，谈不定三六套的咱们等个，你不的，新的按照六部咱们等个的。哎，这些外头人家做啥啊？俺那咱们原田建的，老旧套，不热车具，咱们所要的木柱拿了，俺让做那些原田建的，人送钱也卡最凶多。 키나도 공부 갸춘주 마시다. 리빙메 나도 로디 파베제 이글럽죠. 미는 소경 제조그르베. 야메나 키나도 랍다소. 리빙게 이글럽 넘마 더 가고래.

0: 제 놉스도라 키랑콘 쥐스톤다
1: 예신기 대슈베 랭게게 직체는 갖고 없다 슈니지데리 손도 가브리 이내 예셈나로 방아 셔기이 제데 겔롭츠데 자겔리치아디 녜긴지 손자 튜법성시나로 칠딘차가 튜즈 쥐린치 극도 치이 녜리빙기 캔와 강산신이기 링내 삐리치아가 좋아디 캐리미 녜기겐체몰리웨이야라로 동호 종교 링내다 리빙 링내 냠지 심주태기 롭젠스 퇴바초로 쇼이 안주 넘교 댐비이너 댄장아 실딘치아기 고급러리
2: 롭지도라 녜세나디 참부민도 겐링라라 녜규무유 콩게 롭젠 치가 피그마리
1: 롭젠디 초야 아주 책임 상부주 뒤지 뒤주 뒤린차 체도리 디제 체토너 허절 보야디 렐레제 뒤도 나야 용구를 봐

0: 세부 고금도 제시해 줄게다. 나요 남다게 겨다닥지 바도셔샤.
1: 첸데비야 빵다미에 쳐버리. 투잔라. 칭하르 유베 넘주나 감니디다. 저가나 유베 외소디게 근전한가.
0: 강산스니 버드디. 로고 삼바싱 겨바다. 샤시 군도 단지. 항저로 처음 겨바 베빙이 겨고 인스기. 산나 칭하르 신제디게 탁주시다. 나님 쇼게 대송 겨바죠.
1: 다리 랭게 리주 톱체죠.
2: 어지 멍라
0: 라
2: 도스피다

0: 기린게 계란소. 개조시야기 금제 카레. 네 계란소. 상캄니 로규다. 로규니 이그레 시에니이. 계지. 더디 쉬게 중국 이게. 미지게 미지 중어 치고 유노. 네 디제스팅리. 루쇼프 총서 연청다. 예서 야산리. 장인게 망조 치즈주. 예스 장인다. 예스 장인리. 다체나 니에 케란조. 게지 치야유. 케란조 게스 고바레. 제마 고바베 그래. 중국 얘기네. 지디디도 치즈 쇼기 얘기지래. 이 두기 소통이라. 저속이 튼튼 토고리. 더도 튜니 띵섭대요리. 개시슈디. 중국 얘기디. 지디디도 롱어섬도 락스내제. 다보도 바르체뉴 요마리. 직신 캐란즈. 디 개시물을 메스리. 멍하이탄게 탱웅아 추워 타글 아시티 요유. 스바.
1: 타글시 게링라.
0: 드링에 양갸리에 시켜이. 이 개체 보시라 하리. 개세 계란주 로고시 개콘다. 로고 잔이 개콘게. 이리 투다 마시노. 서판티. 라게 토가마 미밀럽기 남도 하마고체 계란가 라셔리. 허딩주. 라게 가슈샤 누초스교베 남다 로마리. 고할린 통메바. 개세 라게 롱어책 동콩기 이기 남도 하마코노. 토가니지 고주 게이 생각 로메 마교 땅고 말이 탄게럽기 통매 되기 나바 나서다 양질 수입에 냠디 캐란주 하코 고마리 더도 롱은이 동콩기 이기 요리 롱은이 동콩기 이기 고와 리마시나 로큐 생각 랍자게 로큐 세투세야디 메타다 샤르 거그리 좀 제카레 가이스르 징커게 징게세다 징기 가세다와 큐식 나수 샘다 상제 강이세노 가제 도비스야 티조 테라즈 하코 고마리 티제차노 오네 로팜게야 마르베 나라즈 강오기 서시토 리바유 뉴요리 호추빙 조토베 사차 나라즈 리그리 좀제카레 강이세노 나라즈 링네다 이게 티조 다보도 참체 뉴요 마리 제자 이지 대답을 대답나 제단초의 도와다 지주 로규기 지배 통토배 마세 턴도 시대배 반냠다 바위 바담토과 고할린 토리 탄대투리 리내기 규마세보다 조국 잠이 소모토비 나라주 하쿠리 마탄도 캐란조 이기니 럭비이

0: 교지! 교지! 문서디가 모자나루! 교지! 그자실라, 문서디가 흔들지 오래.
1: 두라시 불러올라게, 두모나자 성갈게, 나 인가 쇼게, 이래게 오늘 오스디, 교주와!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네 로초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돼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을 쟁이면 돼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침부 덴베 링네 차샤지기라 테 나우 튀기 로아미 리기 촌네 지슈타 링네 슈샤 소라 독십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 체네 루주 심주 체주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젠바 제기 므베 빵다 고든치기유 페도 시외징주 당춘타 타바르도 듀르주 고이 체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고유베 좀제 민용원 시토유 텐데 시제 생멜레세나 페랑종조 링의 송급 심주 칸기 운진 쉬바타 르브니베 심주 바체모 겐샤르케 원두라네 편종기 낮에 차샤골라 무투 모조능교 임베 텐게네 기시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트로 로즈 비닝쿠 디니 슈로 그렌조 시리
0: 샤르게 원두라니 젤로직도 국제 두주 둔숨로 편조 셰 통매 종코 기딘 총조로 총바다 직도 국제 국주 국변로 스촌 롭친니 롭타르친지 편조 덴주 강토 차레나

0: 이제 방수도 같이 보세요. 다 방수들의 차샤바 임베이나 야롱 소가 다 라사 시제 봐. 다디 사공 딘노로 있는 방수도 다 잡고 쇼 제시래. 다디 푸이베게 아니 다 알아서 세유 심발 방수도 이제 요래스네 방수도 이제 요래 다 하버도 아니 배신 비게 말안서 다 뒤급 딜라. 아니 디 원두르 체베게 사공 다 총을 사잘라야 아니 좀 푸 부랴 푸게 디급게 아니 방수도 이제 표현 전부 종대어래라. 아니 양 대민게 다 양 자자베나 아니 말안서 디 다 유슈 사자죠. 대민게 다 말안서게 에 다디 자자나 총을 사자. 계속 사자다 된제 전기자마야 되급 뒤가게 방수된데 좋은다 쏘가서 미라 변보 변진에서 받아 전부상 피해비게 말한주 렌진 미라 변진 진제에게 다네 돌른 쪽에게 되네 딜라 안에 학벌도 돌궁 싸워라 돌궁 불강타 세게 멀어야 안에 서붕 진제 차박에 안에 진내 수자 딜라 갈소다 먼저 방수 쓰기 여러와 안에 난 이버들 있나 전부 여러다 뒤갑라 도그 슈제된데 마보 진이 되어래 땅 안한조 다 단단 흘루 예베게 부르자 벽이 깝라 임베 있는 도링 단대부로 쭉씩 잠시 아 된다지 요래라 아니 다 차라 괴베게 말한조 다지 엔도 전부 여러가게 도그라 이나레 야나메나 아니 제민게 말한조 다 이나 불거에서 그러와 도랑라 베데 시부랑라 야 괴게 하든데 이나레 다 딘데게 내체베 있나 강가 돕니다. 단다 좀 여러 건다. 신지 망부지기 좀 여러 드럽지기 라바도 내 드럽 예번에 고베 뽀루려야 그로 제부다. 딘데게 콘스도베게 내슈르 차샤므나. 아니 니슈락스 여러 봐. 다 돈저기 가르려서 되거라. 찍네 이기 통네로 봐. 다 벽이 버야 드럽가 봐 이미 있나. 지속이 지시 이나르 반조르 이나르 막도이 이나르 라나 라 징네 이나르 로규 이나르 라바르도 가라즈 깨다직 바 이나르 간지 테라야 아니 심주 치약이 뇌베 방다 태가 된데지 드럽 다가라 한기 된데기 태가 된데 이모지 마무지 야 만조래야 고된 제 요레스 다된게 가라즈 아니 에 변종 농진 년진 레공기 아니 변종 시릭 레센 시베게 디나로라야 아니 벽이 나지 자샤 내 피해당 중재라야 무주 도르지잠지 슈베인스
1: 팅딜레 젠 죽죽와단 듄네 페랑교죠 징외 송교타 심주 칸키 르브니베 심주 바체모 게샤르게 원듀라네 체체 나웨 편종기 나제 차샤기 피림당 좀제 거기 낭된 창마 팽겔라 진부슈스 바이 팅제멜리 체나 난초 스모알 헹겔라 낭된 서버 구지슈 유베 헹겔네 튜도도 기시 능교 많이 받는 거

0: 댕겨 궁감사 기랑게 니드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 이네 담냐 데지 조조나 요유데 선교나 급급라 리니 샤우이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뷰지 스요지 선교나 시다디 노브지베스나 용외토 디니 데네 정요마지 레젠 코마랑 저 리니 샤우이 교부 고시에비 드릭 레젠나 리뷰 고시비니 리뷰시아디 기존도 이구나 되베 배자지 이바다 디지르 리구이도 튕고요지 자자르 첸보 퍼보다 강갸 슈왕 가족 카쇼웨 급수 출로 첸비 리뷰 담냐 삽소다 두수 냠도 디제 스수 망보 뒤베 출로 주보요지 어더 뒤제 직 슈비기나 리뷰시아디 담냐다 더 뒤베 출로지 디뉴르제 하장기 교보다 슈크다 하장기 첸보요지 표보 인칭 고급 디네 요마지 장리 계급기 지주기 뇌지 겹주소디 훈우다 높장기지 위도지 배자샤르네 스트란다 유난 연주 간수 총은 소지 다 디게 초종 살라 뭐보 삽소 망외 차자르 친부 법이기나 리주 체그 요지 아과 주여디 차수 치고 규수 차자르 법주 치고 리주 양스 튕고 요지 배자샤나 간수기 죽주 리주다 스트랑기 应秀荣给 日据所呢, 苍美哈国为 纽约特区为 B시지리, 让日给格里亚 日据给 시군치와다 퇴마와 多数치와지个 개주点有지, 日据给 纽约特区 하江前部约자, 近年 디테마 총조다 흉람 삼보소 멍시지구 도로와다 급시리야 감카시에나 초롱베티 갸유무요지, 니네이나디 슈조스다 창단리야 주어동구유바마세 급제기까지 메규리아 추로 튕구여지 숨네 딜루불 톱갸리아 튕구여지 밀 서시다 철롱 큐니 요마지 제자 미네시메 망부지 수구여지 이내레 지주 튕교부 이내레 딤마튕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퍼베 규림 나로라 초그론 난네 메워르기 자단 자외 우주 체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녀 마치아보다 추나로로 두수다 담자 망부 제유구여지 슝람기 쇼니 가과암 야나 탱어시 윈치웨 리주 튠슈 유살 차자 친부 법에 지혜다 리주 튠니여지 능주 디리 튠친 리주 튠베 닝가 유베 니에발도 통순 칠기치 치구구여지 계시 지구도 유비기나 리주기 닝가 체베급라 체문니도 지구기 쇼니기 토살 배고블레 초슌도 피규 자원이 요마지 다디 카르제 스비나 리주기 뉴제 하장기 교고 유자 미 리주기 응을야 회도 마지 뒤종소 세번님제 남자 큐니 지구 마지 딘자 준비지 카바게보다 저와서 배제제 제윤이 뒤 뒤도도 공주치오지 니엘샹다 총대 시슌다 디위다 총례를 예산 수조지라 대가 정주 튕고 제보다 야나 책임 유신 두단 세바 예산 수조지 예산 수두 유튜브에 뒤주다 산에 다가는 신 주의 뉴스지 세브 수도 거리 정주 뉴스에 빠르다 인신 땡규 여백이나 지레 개베 최도 년가 인지 제도지 뉴스에 비중기 창자를 법에 주기 쓰시 뉴스지 딜 루부 정신 치워다 도수 첨부 요리 창매 계지 등제 세브 니고버디 우주 첨부 튀나 토살추 최소 딘자 군기 지지를 적 지버디지
1: 야미 김비 너궁 대부 미에바다 너궁 가봐 너 주 약수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 추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셰유비 셰셰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3: 아씨 짜디나 계속 주의지 야제차차샤
4: 짜깜부차다 식즈코야 대수강으로 골빠쁘디장고 마가사치 제자 로게바주 짜주야드 배주시다
3: 로지 파트 자트에디 오네야 오스도 보 망슬랭기 자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4: 땅 아주데 자스 잔눈데 디나로리아 카지샤감 라소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산제 수주 쇼교디게 가서지 도다
3: 로지 파트 자트에다 자소에 오네야 오도 자장자다 식스 코고제 제체운도
4: 도 자감보다 수주 매매 전난데네 제미도 제산 자주야다 자소야고나
3: 로지 파트 페지나로
5: 因为人工感激了国家党出去的无影团结三百四用红在感激了国人就等过来这么个感激研究器狂在国人恶中而故他国书国银白通中级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不再一年对于此团结七落七巧我给怕主日国他们日国他养育刚当了命运去过切不行了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月电波之内日达国图了不行电视器位
6: 恐怕云人不一样，咖喱可个没。体外含我了，吃住汤，天天光土，不等于白，打这些的，天安人光呢，吃你了，光给个不出口给你们汤，他的吃你了，光俺给个不出口给嘞，准没够。群众罗杰帕主，俺来问的些呢，你在俺了干不起啥用？接单的人家请俺罗杰帕主喊我的款子，你是咋个用的？我呢？
3: ก็เลยสุดท้ายมาจ้ะไอ้มาคุ้มไปแค่เวลาก็ไม่ใช่ได้ยังคดีสินะโลจิปัจจุบันฮังกูดีคนนี้เจ้าคุ้มไปแค่เจ้ากันเนี่ยก็เลยเจ้าเข้ามันดูเดี๋ยวไปชิบจิตัวนั่นจะนำจุดยืนรุ่งไม่ใช่หลังจะได้กันหรือเปล่าอันนี้ก็โลจิปัจจุบันฮังกูดีตามไปยังฮังกูดีที่ทุกอย่างจ้ะชุดสุดก็จะหลังในการบันไดกันมันดูนี่เลยกันนะสิคุ้มไปมาวิจารณ์ใจนะ
7: ลูกจะไปจุดฮังกูดีก่อนนะกังก็ยังกูเจ็ดเดี๋ยวเจ็ดจ่อยช้าไปเจ็ดกังบุกันเจ็ดหนักกันไม่ตัวเดี๋ยวจะทำช้าจีลูกก่อนยัดทำกุบจุกกุเล่จุ่มอีกูลูกจะไปจุดทำช้าจีเย็นเย้เช่ความใจก่อนงบจุงกุทำกุศลกุยินเบ้จะจุ่ยอีสิทำจะสุจันนุ่มลูกจุ่ยอีสิช้าจังยูเบ้ทุ่มจงจิกพิจุยิน狼火动物汤卡拉萨瓦你认为个八卦十柱狼子预防八卦脏水康都撇汤预防八卦脏水康气 日本没把两连堂出的难瞧，冷血团把他干了十柱狼吧。八百年在堂，轮中八百平年三个七八所及，八百年团有些预防八百脏水康都撇年，人民啊两连堂出的难瞧。预防八百脏水康气起来明年做平和，八年举得盘八百脏水几个月呗，过年撇把个数学，谈到卡巴的今年我用阿些子预防八百脏水康气起来明年，去给八百大将级别是将龙就接下了。 人民啊，两连堂出的难瞧，八百年在堂，轮中八百平年三个七八所及，八百年团有些预防八百脏水康都撇年，人民啊，两连堂出的难瞧。三年，哈是冲击两镇老人，我大安卓松，陆地卡巴，两个月估计，初期松啊，积极给。明了大节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
8: 田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塘，迎通参在酿制起，明了季节级别，节性气候比较严。明了大节前在明年一年团外呢，先突破了坑穷给我抓米色。毕竟避免塘田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气，按照苏的平面具起的三十多钓鱼斤，开连帮点卷个塘，明土脏水，木脚子鱼，普尼动物，王子娘子节鱼，开始开让明日不是七八塘，明三不灭通物。 明就团吧，明干部说的，年团月子，毕竟避免堂，田外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南那片叶公中个就人民大街堂，人民娘们能晓得，过年撇巴个是学三年，他是创建邻国的下人，花花丛中给人长，陆地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个俺年初，即短松，也个姑姑，短俺年初。

0: 심플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갈 정도 해. 민망 못 된대도.
1: 도가두게 민나. 눈이 디기다 된바시리. 민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뭐 통야여리.
2: 이미 마치 총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부유
0: 아! 대작의 묘미징엔 지시유다
2: 기지식다 통순이버라 주세기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순이베 기지각도 로규규람 기르기테니 수신도 개가라 대작의 명의배 경에 망부유마세 자작의 내주튼시 중재 승유래 대바튼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2: 매균총티 대수디미그 계기 탑산낭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중나 시슈니 지게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신동당소
3: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티티 치오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네 죽미루
2: 메균 고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쇼니 메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 응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격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키르수야바 지조기초에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리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 나와서기 내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변난기 쿠류라 닌달 기궁치네 롱 쿠르둑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툭시야부치바 지비에 쿠궁기 쿠류 짱저 균형치바 쪼내 쿠궁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충류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고컵교 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고컵교 꿀무치구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고컵교 바탕 권내 탈웨 민컵교구 让我们共送了数据柜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0: 大区推行县委推上点让用三年看黑切过那错别我谈米粒看黑忙错错能明年总切点推短铁感动切别过儿。大区推行年他在红坎给济南滩起来推别仍称年苦切点追续得让永久点连骑行于别过儿。刘江起江东为 CGM 委员天看起仓中从都作用南为过儿。让军给四国开黑，米利屯镇二屯车站三块黑，乔文纳措比内，中华米利集团措备主席孟措给森苏苏不谈，屯托都缺乏钱与白官。
1: 什么天气？公干啥？
2: 公干啥？
1: 第二年拍开送个吃冷品，天干内天地盆种三九年才四百个苏小。
2: 第二年拍到几百菜卷阿塔，见到几百菜你去出，啥并不是，什么农田是不能，是不呢？
0: 大区推行县委推上点让穷三年看黑，切工难措别月不谈，米粒看黑忙措措，农民年种田推短铁，感动切与别。
3: 那是从前的有多难记，刚当中雄多，那些所在屯在他，天天屯在那座正宗前行与不谈。中美大有个民用的司机，大区推进去年岁个不短嘞，新设的日月潭，天天屯在牛窝所前嘞，抗穷杀多，年终干短期，大区推进当与不是。接着你说俺年纪高么？那是从前的有多难，刚当中雄多，没做的肯与不谈。中美大有个为穿过小度，新设的热闹，大区推进去中南龙所前与不是。如果我算垃圾，这个大区推进去那么什么多了，出家还将推不多结算不是？如果我喊垃圾。这个月中还将走不多了，推荐给那么也出个多节算不是。接着你是送你的公墓，那些王府井女主的那地，成立了明年他记载了家嘛，姐姐月白大舅怕你请不随年，准备的如果我来抓大了就把他，准备忙不歇的大舅怕你给抓得跟头，天天扎不着脚又不是。那些王府井女主的那地，今年的孙红桃叶。大舅推荐的那么什么对呢？娘总的中南西地区，俺在大舅派里的筹划单位，结果说百姓有备。另外，那些王府井女主店的书，批评了各自学个人写送不是？那些出门这些群众的，大舅派里全部盯着通顶谈不赢，我呢喊上去。能没得娘多？大舅推荐的那么什么了？娘来去就穷完，还想给不穷些送不是？大舅推荐个彭总也点最看的，随着本地说的数据人的年龄结果变现，结果他这些人的存在。接待他，别的不打扰。随着本地少的，年龄松度这也不大。像那路中你说那怎么的，点最看到，随军那些所在的两人那边，年龄差不是，加上人情上辈，他定的结果他，随着本地那些太，年龄起就穷完，还将搞不穷些，是不是？大舅推荐人，让中间冲向他，地块卡的，结果惹得人不百万，人脸军人都不他，当嘛年龄小小，心里最终拖动起穷完嘛事。中国经济危机，这话十度轻于不是。那些对龙地震区，那种冲向度每个人我懂不他，大舅怕你有吧？龙地靠得了钱么？跟我说，这边南昌忙不过这钱有吧？他第二季来季他从没说南昌的大拿胡大修不马赛，大外一个不留他，人家的身段体现，最小度水军的人来的娘惹他，门端上不存不钱有。对龙地震区那种冲向的冲明不准去。结果呢，俺在大舅旁里说话，他日子在我马赛，每日的洗酒他，每日囤积的洗脚样洗穷洗送不是。对龙地震区那种冲向的车站务员李阳去，囤工拿走了电不他，村民各个拿走了行李，南端点了满座的机器设备，结果别的这段天气严重严重起来，村民艰难他，他们多省钱，推都当月子送不是。那是重庆的城关区家族地块几家，周边的日子结果拿走别我他，地块的米粒卡个电器他，村民村再女我把他，别的钱别出。别的舍不得钱嘛，他中南偏土不穷月。
4: 可对于呢，我是简单呐，看运用能个人。大舅推荐的，俺老子去了几个面不吃，给我做大地的，上面的大舅推荐大爷吃，就是不穷。
3: 那是重庆的城关区阶级中雄家族地块的来段白。俺在大舅推荐的结果的，每日囤积一段的车站到我他送这钱的，周边七个月在我舍不得到我他，每日卡囤积多少七支土不吃，月结算不是。 다리기 다주 투진급 지조 레리카 김민의 팬디 챔버 교디 추구단 갱근초로 다주 투진기 제시 민둔 슈유 나리 서구 지배 팬드 강토 미세기 냠종 조조식 니리 유예진 뷰리 아마 라기 추구초다 냠도 녀아 켈드윈타 다주 투진기 뜸규네 와다 창매 냠도 다주 파리 세브시 너주 총기레 냠마종 리기 디귀기 년종 데네소 당랑베 갱근초다 냠도 진주 민주 제바타 공조로 다주 투진기 제시 민둔 슈바마세 갱근초 땅 세종기 두그룹 능로 서로가 제디 갱근 캐르드타 시류 미진 제디 뒤진기 조나타 지조기 저와 용조로 투바 제규
5: 모전으로 지금 만도 없네 강보 잔네 에 뒤제나 조보 드라당네 그 기포 페메트라 숑송세 에드는 땅땅 자급게 라 같은 제도 답지 세세다
3: 내리 세규 지배 편디 관계 경고와 배만 함유 만주의 추구주의 초발을 따도 제기결라 공주 지조기 참신 초로 투바 제네 마을 리베 킹 투바 제기 유지 송부시
1: 다취 팔림니 다취 투신급 미토 미중웨 사제 시긴 디류 다취 투신급 타세 개청칸 시도 레드미네 수균 다취 팔림낭 사투 믹세 캐취 덴베 콕세루니 미리 튼지 히에 제와 섬모 쳔바체 유비
3: 라세 춤슝 더 쪽베 개청강 티 메지 첨부 대장 메로 다취 투진지 인 하장 되고 유비 레드베 믹세지 콕세루고 타 믹세지 레모티니 사도 코너 왕웨 다취 팔리 시수유 라세 객송강 시기 객소겐 전린키 만주티리 나주 파리나 네다 추르 착샤소 루부 인시 숨시 전린이 장시네 인시 객소웨 냠용 푼숨 초부 유엣데 로드윈키 콩 라자르뎀데 객소자 티 토담바 추버시 공기 뒤준 뷰리기 기주 주장라 렌이지 시베 객소당남 배상 메버 루디규 전린기 콘즈 나 아자랑라 지기 토마르 디거 레거 벽에 마시자 코즈 가르슈기

체제 리우 쿠티 치르타 지나 제지메베 서쿠도 차바타 서시 체모로 기우군이 또 가오베 네기 상와티 디카라니 본도 초 인신 더주 뛰규기 중국 계제 시제라 네티 망조인의 윤토 동류 중첩시야 타르 디카르니 문치 유리지기 슈네 이마타 콩키 제동기 체도 단오베 미주 티브니네 지리지기 초니 차베 시수유 초치원이 본도 초진 이마타 야 윤토 동미 문주 고장유 초치원이 본도 초준 인신 야 윤토 동미 문주 초장유 지도 초치준 니비 스법토 제미 시동 앞에 초준이 시동 초기 바라스기유 초디니 사드의 캬룸 쇼르니 초바시히 초주 당신 창와타 중국자 만인 바라 전부 링토 통근비 초주 리비 초시히 당장 리메이키 본도 초디니 긴감 리비의 토도 현진 리조비 비시를 교육시 예르두기 본도 초가라 자주 조부해 회장 유정기 담배 송대 말하기 조직 개지 집에 모여네. 그건 내가 담배 소자지 야당 구주 그러면 소리 제받아. 짐들 끼는 짓 송대 주는 하기. 지금 이런 설주 위에 더가 중요해. 구도 처리 계급 비단제 지린 부분. 初期中你比你我的帮助他有助理听我托三军所在激情等中心的这么一处处处留过的三边金刚三三写出来不是不多催切的作为金刚来念你就喜不喜为你内地主播错得送起给你的求了吧他关注于刚界日龙滚土团结人情金刚他从内你给起日为了不如 越拖吧，穷人心。

0: 지루니 너 추루 로르 림보르 리그룹 총웨 지람디 보도 초로 조세 람부조 티시 유구르와 초 샤르돈 톱지 주메츠 뒤즈 띵게키 람세게게 시
1: 아 야가 이네다 군가 이네다 딱바 장세 소화용 거예요 딘데체 도소스 봉소 티브지 패치 딘데 주자지오리
0: Jilam Tsangse Chiyu Ni Kursung Ki Miyu Mi Bata Panzi Laji Chiri Chie Mebe Lakbara Tengyu Le Mati Lamu Yi Ne Tsu Chile Nam Ke Tsueba Chieba Le Dubu Yu Shi Tietara Lamburu Jutu Chiebe Rizera Kadu Limin Chama Tse

0: 막세도 간소티 뉴비 내견 퇴원시 심제 체급에 텔레 나소도 바기에게 포토스 양도 다시 로팜 끼고 시라 정중 뉴스 표배 타동 미스웨베 차고히
1: 뜻이 끼엔다마 칼레지아 요링마 네 라탄 지스리 닌도니 쳇자젤로 테네 날이탄 제게 자기도 이제 되네 때 이렇게 어 팔레 됐으면 돌에 소마트리 팔레 드레드네 드르단다마나 고 언안 레이 떠드레 되네 뭐데 예메 신카 논이 뜻자온 서르
0: 괜투수 나섭기 추도 마도 지신키 원로 배바 통주메 TW 제베 머룬 콕조키 녜심 창겐라 뜻드준 역시 다시 공토 섬주기 결의 리우지 개바타 로파마시라 제수 떼네 통주네
1: 내 던더마지 제가 말하는 그 정거스도 보놈아 시치레다 대 전공디니가도 디디 땡게 말라 자라노 바지 이린 자라노 바지 디데 샤마 할리지 데 고데 드라다 데네 도함디다 코

대수 양신도 사회 카라 간소 팁 유협에 릴라 제교로 갈래 첨부 유시 원자 삼주부터 주미초 컴도 교수 동국이히 대다라 체체 신의 삼으로 공투 리즈니 마르로 톱시

0: 송옥이 괜히 장마란 주스바타 가로 초의 교토 뒤교치고 본도 손이베 와라 해봐 도미가 좀 유바타 담로 티다기 초 티조 지리직도 제유시
1: 아 다 괜히 담나 폰 아 체인을 수바이 데탈리데 데네 에리 쳇선전 다포이 네도 돈도 하르다 어 뒤에 어 본네도 돈도 하다나 파티다 제제다 따티에 논데 안테네 리처 체오나 아 파카체칼은 전에 본군도 하다 따제 본군 하나테니 어 진짜 진짜 파제체제다 어 테니 체인을 냐오토 탄지 수인도마 다나 뒤에라 강구 괜찮테니 에리 체이지라 온산다만다 오리레 어 뒤에라
0: 我们孙家有一个他的有大能中的高楼出入过去途中的八卦学习今年咋咋的都是东队没把他今年出国脱旅三步路通为情绪 강아라 체슈티 더돌림미 강야 슈르바티 교주 추구토로 조교고 유바마세 예고 자라라 캬고 테바마세 주의 메규 그라 대자기 응음에니가 체부 소세 구르시부타 장세니 지주니 응은 체부 메규 년가라 고수인 토기기
2: 那天社区的松脚区别贴现在没脚别偏着推荐不论从现在就对对要看看记得你村主见的来点没人的人那村主嘛就用去了他说滚看现在他妈嘎恰的人他现在嘛他做些人都其实他妈的村民长期看守特别责任你这里那么给古松区域做引
3: 담제토기차지 나동강에

로지 투시 로디 슈균 탄족디 겐감라 고송 제바규 조미초로 정윤이 바바라 총마세 정윤이 튕기 초에 고유리야 송겨 보도지 송겨버지 네가라 샤비 강제 창문이 아직 바로 송 같이도 초니 로디 규와 메바라 탄삼 조미시

0: Changdang Sadu Dangmin Soja Songgyeop Chigen Chu, Chaju Ngoi Ki Thone, Cheso Songwe, Demgyu Chigin. Kwanzu, Semchu Chenpyu Gyundu Ne, Zhuwa Mita, Rengchung Kham Ki, Misim Guwe, Tuje Lalin Terzu Goro. Dunting Jime, Yungu Pyeonjo Ki Zainang, Soge Tuje, Silin Choru Dasung Chi, Jeba, Jienbyu Shuri.
1: Tora chungze gu, me suen dianxia chen gu. Jik, lengyu gu congan ta tora chungze gu le zuge, me suen dianxia la tunan xie gu. Taman tian me xo la, me pi ju xie me xo, ni. Soktar zui lan ta, dianxia tuan gu xibri nye sara yin jo xie gu xin. Ki zi me yun chungze, kan zhim lengbu da da ta, me suen dup dun gyan cha. Ki jin, se yu ngu yi le tuan me de, ni zi wo, yang ta ba ta, yung yu ru. 고림대부제기권에 칸점타 랑급시고 숨 메전제고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시고시 계시 매균 총세 양타배고대 지세 피조세대 연장 인송용시고 뎅고뒤 견견내부시고 지 징겐아 록세 튠세다 발라 요세 로그이드 아 부구소 지조르 세바타 징겐아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고 니 발라비 규제 세베 파르탄 방리기 강번 제조 아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고 숨 한점 렘부터 아 연자 땡고 송주 아 까바 기신 강게 신우이 아 워키 공빈 작자 아 대기업 신부소 소다르타 메스 로급기 개과라 응외부 거리유 뺀고치고 시 징겐아 칸베 나무이소 로그이 광고를 줘봐타 로소규 뺀고치고 나 메스는 직시에 도르시이타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타 메스는 직시에타 요시에 균점 줘부소 시규 뺀고치고 주 징겐아 메는 샹도이 시규 뺀고치고 뒤 Lianyar xī rīng, mē pēchū xība tā, cāna gyābu sō, mē gyūng gā nian gā rīng xīn dēng bē, lē gā xī gyūng, dēng gō xī gā.

0: 하셉시 삼르제 등매베 메기지 던저이디 장세니게 잠부주소
1: 나 니가 갈주소 디 메이션데 마셉 세브르바 니가 걸려야 가려래
0: 장게도 더 고마주비디 가셔 도샤영 셈나 농규다 누주 심불레지 니기지 시수 시수와
1: 제샤 따바키랑게 숨겨디 뭐랑게 셰야드샤 네 신규
0: 상가 신의 돈도 주시지
1: 나
0: 가래 그르고도스 료와 연구 고세 장보다 소금에 쉐다 가스 이드네 참무제오스 기츠드네 신의 여러 배 상가 드제 러비나 또 샤옌게 나라조 방다 가게 매 신규지

0: 셰프시 그라니 계체나 네가티저 혀베 신지상게 한국 주자 하시도 가족네 방다 주스 왕수이 정말 깨죠
1: 디제 셰프시 안주탄다 로고치 최바치 디니 리지시 리베시지 시교시 간주 갖고 있어죠 나다 원원게 왕수이 배율신 전전 잔지디 줄러 이차시 간교

0: 지 지깁신라 데리키라 라부 카리키나 펠라
1: 슝주 올렌 손도 추서 주바르샤 나타샤 쇼르키랑 사샤비 푸디 살레도
0: 와세 레디 갈레카스도
1: 봄보 쳔보 차자 게지르 쳔브리 투디다 고레 유브리 균데르다
0: 나키랑 문에 힘키기 볼로견하다 냐스비야 지무치약 티스에도 니키랑라 롭조슈크이다 도겐지양 Лег, хатти ча тумна, шине тюнчин чухурда.
1: Кари тюнчин. Генсу замчири.
0: Керан хун тундоги. Керан ген ацэй начи, дэнде шалэй хикири.
1: Шоу че сунда.
0: Лэсэ.
1: Шунгю тодам улэнгэ джужин чаула талу лэгюр шоу че. Думзи чу гу чужан чэнсин чэнгэ цэпшин ари сэгэ. Рэбэ.
0: Лэри, ма шу че лилага сунчу.
1: Midi, lelap juga marta. Tengah, tumsi juga jutaan yuli sih turut suku tuwe.
0: Jingi, midi juga sah sihori. Hanna so.
1: Kau mak kerja sebelumnya turut suku tuwe.
0: Midi ada tuh sih. Sungguh kerja dah, kerja lama tuh sih. Pemuda jawa kengju siap silap sih. Tama deh mah bau sih. Kerang ke sungguh. Kau tiada tuh siap sungguh we.
1: Dia tuh kau tumpsi juga, jutaan siapa beri?
0: Macam siapa lah?
1: Di kau juga mungkin ame, ngasih aku, ngasih macam. Tertentu juga ni tapi, kau ikut sura sya. Bangda dah, zaitun, tato bar sama kau jemput sya. Mungkin jadi, kerang cili siapa ini? Kerang ke, tuksi yang aku nak buat. Xiongju orang, lekun kau cipu di sini lah. Anso, sosu misha aku.
0: Jangan kerana, wemi hui.
1: Sarbi kui kui fenglu, cangbu min tu kui.
0: Oh, mending ah, pakcik tu sedu. Tiang oi kerana ki, cungi suansa, mian hui hui. Ini terdahulu lagi, juri ji hobi, sungguh lek juri lekipina, kasih negara.
1: Tanda, mian tu bu yang apa? 看大哥，两个军不打，一起预备学，活不可能把人家的军顶起来，天气水低，扩大书记里拉，这我也会有啥，谢得不要死。你看书记里拉在了忙死狗死了不少，早的，多大的书记里拉了，送出去，既然给军委个从头到各大团结，兄弟哪能谈不来？
0: 用啊。
1: 你看那个宋氏下去说，给我们先打了，你三路老师给不着。嗯，那是，才能往注意。
0: 那是。
1: 弟，到我前面没人打。哦，那里。你让行政三个领导托班亚长当班下那个这是。哦，那是那里。托钱呐。让给罗小姐看看。 왕순이 취시고로 나십지 쉬었다.
0: 왕순이 취시고라. 간다소.
1: 십주강금이 나세주. 디두랑게 방다체벽 고로 계지치기.
0: 디 로저비의 공기 내주선사. 니헬에 세보 챙김이도.
1: 라게 삼르야 오지다. 가서 전에 아쉬다.
0: 아, 러니 쉬고라. 나다 왕실 청소지기 미리. 나니 힘도 렉제가 집히. 급티디. 아웃겹스네. 나니 빈주의 소람체. 지렁은 이게 극미 주자지 깨달리지. 지메 칸라다지. 칸다 니부디 퇴피. 다리 칸라 상마 왕순 개도리 고기 줄가 소사 칸라 참어 쇼시 대다디 기베 나니 갑즈쇼 더더 라고야요
2: 디지라 범어 친시 세샤스 니더베 계시 제가 리스
0: 왕순 랑마르 리스기 나마시네 왕순 갑메 니니더 봐 왕순 개 범어 친시지 카베나 티시바 나레 토스 레비
3: 제이딩하쇼다
4: 따로
3: 라
4: 도시아위원가 라올림상마 딱지체배아
3: 제비 이내 개지 군의 개미도
4: 왜 옌샤다 교공시 러리윤보 최동자승 보시 노르시보라 레미니레메야 그리나
3: 아 어리 노르시부가 세야라 팅원 노르시부 부장 장광순 레후스디 니니 치심스기 단대부장 황윤스이디 팅원 문이체 도샤에게 내바샤스기 번주에 단도미두기
4: 장광순 니주 시도세베
3: 트림스입시 쥬엔다치부 역사 세야라 AC 세액토단 역사기
4: 장광순 단다 화유나
3: 코페지 河北기 페유로이스리
4: 장광순기 레공슈야 김제다 당대 레공 유보내주 양가 직수다
3: 됐어 내 생일 하신 거

0: 감사. 현주지 다싱라 쇼드웨.
1: 네 싱미. 레제 겐기니 치다.
0: 카메나르두에. 야자. 감사. 지다싱라 쇼드웨.
2: 저라니 아브접사 가르쳐가 용봐.
0: 중례카 남은이자 아브접사 세가 용기.
2: 만수진다라 아브접사 피마지.
3: 쟤는 거유미 경기 희귀베.
2: 공진다송장 커바테메 만조송구마지.
0: 쟤는 경주진다기 나고바이미 희귀메죠.
2: 어, 네 신규메라 주묘메. 맞지? 말레가 있었어. 주긴다. 왜? 송다.
3: 신지상게 만조간송의 유귀히 말봐.
0: 你个有谁？封山总监西的去哪？你也出去，你也采集车干什么？你也有谁？给谁会跟随你？俺做有谁呢？他给谁对面会打谁？
3: 前头谈的可真小事。
0: 俺就三桥有啊是的，你也不明显的林小霞采集几大头。嗯，给谁林小霞给谁皮呢？行这三个嘞，都心都好些。前头
3: 用啊，太多。
0: 我谁？
3: 今年师傅从三不到，他年满月。他年不是，很难说。咱给和三个最喜欢看了，改天给你朋友们提成都喂。陆续了，陆续再见，看到你吧。
0: 你过来点我谁？那你给参加亲戚打起来着。陆续
3: 再见，还是个，那你的工作是啥情况的？
0: 忙着咋接线的？
3: 朱大侠了，你过去嘛说。师傅冲啥？风山冲击空下，碰到大将军那些呢？将要国赛休息，我那些呢？风山冲击给他些休息，你那个做这行的呢？碰到
0: 大将军，昨天的别的点请教嘛是，昨天舍不得。养了三年大家，就是退了我。养了三七天，给自己固执的中华游艇这些呢？三年的给十九行给他去，你说穷东西，大把三七行的给十九行他去接九十。

0: 아스네 기나스 피기 입신주 겨거들이 피기 삼아줘
1: 제능아 나서 가면 여자나도 계제낭도 저주지인 개공고 말봐
0: 레스 레니 버체나 제분이 버민사 두샤오옌 고조들 제비나 넘지마도 내줄 허리
1: 아 고조 그제지도
0: 두샤오옌게 류하용 거네 무고 통주 할세 고스 디종의 증조를 지켜 알아봐 옌샹의 개공스 무다규 香港 문제지나 고스 무디게다 옌샹의 개공스 용법 저와 가게 쉬어 말이
1: 왜 香港의 문제나 줄비나 문제다 외밀 갈세이나
0: 류하용사 류하용의 내줄 하베 제라 년역자 통글이 삼지 두샤오옌의 정글 제비 이내 칼라마니바 랑대다르 치기
1: 메슈골도 다 같이 죽도
0: 류하용 최저 집에 제라 두샤오옌게 아 모티 문지디나 무고르죠 테니르 동제 고모 치시동 고비 녀모랑 무디 소고요스 치디 나터지 조제 치마고바 치우마리스기 녀범데 엄지마도 내줄을 삼니 데라 토바지 렌제 심갸제 데블레 딜레 프유르로니 데데디디 소아시엔 거를 삼죠
1: 어제 기랑가 토탄다 전다챤다 옌도네 레가 야오스라야 난다 요마시 빙허로야 하리나 디자게 옌도다 도도메바
0: 기랑게 친구마시 두샤오예라 옌도르 카스칼라 저어 요시 전탄체가마 도도갸제 요르다 녀모 규규 마뇨트 소리 삼지 딜레 퍼율로는 거리 삼죠 마실라마스 요르데 뭐데 요르바
1: 제네 두샤오옌게 팀병아 무규르 배방다다 제이드 제 이벨라
0: 예 도스구나 띵아 레그네 마톤 콘루베 옌샹 더제 공시 지지 신다시 머시 지저디 시브르 시라 치요 마시 이네 두 샤오옌 스게디 유주 차보 손자 지제 간라 테즈 게미도라 타나 닝에 걸미도 차자 지저디 키나츠 계지 정시 카시르 다야르 두샤오옌기 능이 균속이 방다 차투 아용 섬기
1: 개능마시 띵아 조편토바
0: 더더 디유 디두샤오옌게 알라지 퇴브진 조지 녜소소링게 주베 멍시토라 모지지 시다시 소라시베 라시지 디용쿤 장워메사 녜핑시에 도르메 다르히나스 피사 녜진부슈기
1: 제니용아 녜기랑 섭쟁이하죠 저예 디걸 중지시다
2: 李瑞军, 上街向阳屯三郎鸡, 宋A你来我那地位过去的。 俺最上街第一个前面来个, 你对钱不多。
1: 马上去的电影, 以内居然不马电子, 今当前的介绍下, 给下面。
2: 王胜给屯大上街新个月。 俺最心塞了, 地队长刚年继续跟了, 密让了说不起, 爹妈没法上爹就不着。 上街迷了女街,
1: 山间前的下午有事别你和女士的见面你最近这来呀跑了龙的下山是不是王社明年不求村爹几爷结果跑不进去几岁你来他不有事别你也过了不进去的俺最近都来个几对鬼迷心大拉着女女这次没多少不行你也对了小姐和教育你等到第一季度俺没跟破解穷啥穷啊你和拉玛他前面
2: 天气上街老早别逛街等到三月成本都死了没变夜前呢上街三月起来你多老婆也不要死干的
1: 赶紧吧老婆叫死的叫快去买啊让素琼和这些不行哼既然就俺下面几年行为多

0: 기기조마 땅아랑스 기해버자 토가저드 우천기
1: 발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기제부도 뒤즈니진한테웨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웨 파마니난주 제르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갈 고수로 딱제나다 뒤즈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영구씨, 교수로 한다.
1: 수레, 남자세야 가르도와. 야매는 랑게 니에고라, 초고시소이베.
0: 나리랑 라이킹무드웨는 보신다 화중시, 교수씨. 랑게 아치세가 리유기 말바.
1: 인지 말이, 내 사제디 가봐하고 그래.
0: 캐세메 뉴시신의 레이기는?
1: 맞지. 디 셰즈티 말이.
2: 见到了，阿姨，小姐，
1: 考虑一下，过啊。

0: 언제 저 말이 졸에서 녀석 더 그랬었어 되시.
1: 너도 슬라데 이베 아. 내가 아마 숨에. 야야야. 담아스티다. 야. 이다.
0: 들으시오시. 검시래 죽이베.
1: 아티. 야. 가지야.
0: 검시래.
1: 맞어다. 기지 위에 나와서
2: 해야 되나. 기지 위에 어제시. 라부에 이거 말다.
0: 라부교. 저도 하도.
2: 이제 마시. 너.
0: 이렇게.
1: 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
2: Nida Zepsi Nigerin de Nide Yu Quo des Mepsu Du Nenal de Jubi Liri Junge Poyo Jaslimba Nunzi Yomasi Insi Lusho Jaslingisa Quoa Kola Makibina Quin and Menu Gete Kanda Jaslingisi Nigerin de Quota Sang Yori Samche Sim Shame Ine Shude Quimune Sesha
3: News for Ne, Leo who made a little show. Hadijo Hiba, Shanghai Sips in Cuba.
2: Leo who made Leo show Pomashi.
4: Shanghai Yama Songane, should do Hassuching you.
2: Nating in Sabi. Should do Yigitama, Zongana, Poyuji Bay, Jiro Sesho. Jisabdaga, Nesipu Yala Kange. Zongana Shabe, Ykama Lubi. Digital Sipu Bunsi Leje. I'm not sure if you're a good person. 당구종관 알려드려 좀 봐. 내 밀응아지 정세기 분실 수로럽이 이내 냥냥라마죠. 세상 대중한테 개워기죠. 니네 제 가게 호야미도 이내 니왜 로세나 로다 보면 안구이다 칼라기기디 통두식미도 니네 제나 Moranga Tandang is of the day, don't do me saying Kishi.
3: Shaggy Sammy Hostunda, Charlatander, Pomini Egi, Tipsy Yue.
2: Ah, me.
3: Samlan Gansu, Munsi Chimu Kushim goes on Yehi. Nesu Harihine, $2, Shanta Chuachi, Shan Luja Gus, Yom the way.
2: Sipsupin Shala, Totena. Sipsupin La, Totena.
5: 地方是巨细个的沉入面被驱动时你是不是电影谁用没有个把电影呢女子朋友绿面了一共多可是比如前面几个月电影呢绿面了一共有些嘛些看一下那前面说什么的有嘛些点点点点多嗯年度有被三不多年度什么多同面女士给卡住很多些女士有些严肃能力刚下不是能力三倍
2: 独自其中的一些钱呢扎西林姐三百年可见不多然后对的你说干了女子婆你留不干了看管的预备过了这些钱不多马赛现在来看管过钱不多接着饮水是被拒绝定给土马里李律俊给扎西林亚西都三百年可见不要洗可留后面三亚的留后面爸爸留守扎西林亚西的运气是不是丁爷
5: Sepsimso Bangtakasu Chushi, Sedala, Hicha Yomashi. Ori, Chancha, Kunze Daxi Sakusti,

0: 맞아 지티치네. 더나식히. 내가 저랑 같이 주도 친요. 계속 결혼주 넌주 탁주 시아디. 여사 토비나. 니마 교시 좀 이상마. 괜히었지. 긴지 다티 덩크리. 이내 팅사. 고조 상마. 스림스베 굳이 손사. 슈긴 세부 역시. 교정 은혜 교시디. 알로 희귀.
1: 계속 은혜 많이 가요 임비나. 아주 딘버틴도 식시. 띵아 주긴 지르와.
0: 영아. 장샤도.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둘이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 忙脏 下他 光啊 忙马车管 出去 又不用 难回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농민 대단로 송접치

0: 제네테리 시장 다 가시겠다 말해.
1: 레슬리스
2: 손드치
1: 다 저저저 견류라 나서 주인다
0: 주인다
1: 레슬리스
0: 시장
1: 해고
0: 세니토
1: 세니치
0: 세니토요.
1: 喂 四张留了, 给他送的, 日, 年上的喜剧看了要日, 看日, 他就能住去去了, 阿嘞, 年现实, 现实, 四张留了, 都这么难啊, 年头往旁落去, 要不起来不去了, 这是, 许天家伙,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2: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왜? 히라즈 상마 야구동야 주미다. 네 하고비. 세자 나라즈 대영제 편의제 약세시동도 영어도 왜? 아,
2: 형아. 지금 신라. 나지 밤은 가시 시기에 당피나. 기부시 열다.
1: 난 아니도 영어 버튼 당 회의 봐. 전다든 되지 최고야 두비. 나라즈 북하세 님도 두비나. 기부 열어.
2: 지, 네 람사 고지 셔셔.
1: 디네르베.
2: 지, 디네리. 지, 제보.
1: 야, 어제 광다. 주스 넣어셔. 난 그치 셔브라.
3: 중부 초라대야, 진부 초다태.
2: 아저씨, 아사쇼라.
1: 아저씨, 진례. 다음 가자가 여봐.
2: 나 저거들 님도 시에다가 여기. 니 아사쇼시. 디 쓰레야.
1: 니는 어제 시에. 디니 루프조리.
0: 감사.
2: 루프조에.
1: 와, 장가자다. 아주 참을 내리 직체. 참을 침로 내리 직체.
2: 자, 라기버리샤. 중국에게 상부시리샤.
0: 老朱，老朱，那了，要不就老朱先嘛，对不起，
2: 叫了你不，先打算吃东西，马上叫人老朱的，老子给有事嘞，是呗？你也是，几句啥子啊？提提钱呢？你还哭什么事吧？现在，一起，老妈妈的，阿拉有些想不开些，自动个些当，就是先不得，就得些好哩，是吧？
0: 看人家工作点数，
2: 让他送。
0: 让他给写他不当一位，
2: 宝莉，让来听不了讲你的是吧？巴罗姐，你这个决定，也会讲些，你缺个个体，听不上主要的，两个听着不行，听不了也不大。
1: 进来，你这些年有了呗？
2: 叫，你最近也蛮多年头事，旁边说过许多其他生意，四年阿家了，连忙打不起个事的。 你
1: 他把马打他去！阿家说了，你这些年有了呗？哈哈哈哈哈哈！阿家说哎，
2: 李伟，其实你阿家没有呢，叫他打死你，可惜了。巴老姐，你阿家了，哪种我能说过去？起码到你真这个没打。让
1: 阿家了，我能说过呀，你哪种看得少呗？
2: 哪种小辈，是是是，那三岁的，得来叫是老幺。
1: 你，
2: 阿家啦，既然我才没这个这里，想不起去阿个，两个听着嘛些呢？
0: 这个里面啊，
2: 说阿家拉日斯，让该给这个这些鱼，你也太客气，等到你去了，要得着。让该俺是多大，吃不了鱼面大虫嘞。哈哈哈，让你，印度了，你也看些吃不着。
0: 刘文，你说嘞？
2: 刘文，俺是也没晓得。多要忙啥些，要吃忙的，走。
0: 得这干啥了？
2: 等到你们到处去。刘文，让你，让姐妈呢？
1: 你这些小妹妹，阿姐，起码你挑个菜的，提来啥子菜吧？
0: 干了啦，没得事嘞，亏些狗农民多。
1: 我沿途有点错过，进度吧，金明山给塞不消的，没得，沿着龙去，藏不起的。扩大，你啥的，抢不要的。
0: 钱账。
1: 等下，也抢不完的，走。
0: 打个啥不？

0: 야, 야, 양가진이다. 양가고수다. 어찌? 그제도 너무 좋아. 아, 말부터 이제 영화시 된다. 구두래도 왜? 포교로 시영화시.
1: 규민도.
0: 공부시켜다. 니다시. 집시켜다. 와야. 나담도. 니호송 상이다.
2: 对的, 小小 game 喜不喜欢?
1: 哦,
2: game
1: 也得天天听见了。嗯嗯，这下，苍门开上大，就放那个心塞成瘾。陆雪，长不些呢？你上了电视吃过什么的鱼？吃的。让给给我听见拿了。放大镜的困境没拆也还得拿。嗯，你就放那款，没那么久的，可是电视素材里。 汤不多吧，捏宽了，困起吃不清鱼。一年森林节，森林时段段，得苦让给两个日吧。开始洗酒瓶盖，重新切羊马蹄。开始点这面呢，忙操个可把长下菜还着热。马三伯，将小谈的不过几日，困着我呢，起对待酒呢。
2: 长下面不吃不是？陆雪，长不些呢？你也听我上了通酒前下，我念伊。让我念，可不切不听这有事，三不三不求。哈哈，听这送去了。长不应的。三不那伊，三不那的，岁月长还会有事啦，过不有事。嗯，长不不会切都是不？是。你打把江小同队。
1: 开始让三年的三木脱皮呢，不过修根切不提，切不恰数呢，三木给不起个生病。开让三村年先说，我那钱呢，退租的给那，俺三木脱数。江阳给门前农户的给多余买的地，一年过三两年三张，让你人口起个里，得看最来个日吧。
2: 那恁最起码得叫哪张？运气长命，我做有主意。俺看最喜酒看了，性格怪亲的，看最看着蛮前辈个，通通俺说不起个。你妈给恁最低个程度，我那心难么给不许不多，光不从啊！阿西，听这么了的，俺最想给人家喜酒看了，新郎个利用什么事？我是，我那是，
1: 可让人呢。
2: 他个啥不？你心给女儿呗，你心给妈的。让他都当啥些鱼？当啥看着？俺最上了马天，从外地去培育。听这些呢，今妈从外地了，现在给送用时。他都心别天天面具，根据日续培育。今妈没拉面干了天呢，抽索忙前兄弟等谁？
0: 小夏，小夏呀，姐啊，彩喜，给我喝了水的，我洗不洗多久？俺你们女主席把这染路学一起脱不脱？染了去忙不又不行，黑的，叫我听着有的什么什么酒？他得染给去喝点吧？给对没？俺一路路头啊，没染难过冬。 야마당구도 냠라라 보고에서부터지 돈을 준비 못했을라니 디네 내대 라데오 보고에줘 냠모도비나 아주메러비
2: 디제 제라야 다지웨
0: 다마죠
2: 첸드상게 베디군자라 라데비
0: 오 베드 라제 데비 냠제스 라미인데 미수제도 냠모도 디네 냠모도비 장샤스 냠보고디 화제가래죠 화제부터가 근데 제부자도 陆雪早起来，给不接，你这个年代下，莫拉呢？那是你们内罗给不接，哪里别的性质下？你那么早，今年来我看我给不接，你给我两个给他，我你没个给他钱呗？
2: 阿莲， 제자 샘게 샘류 세에디 제비임시
0: 나도 집주변게 규제 망조라 가유 라유게 로보체 망조 공수래지 샴규를 교로 롭스 옆야 로교를 교비인다 시내 규제 민다 능미 지소다 침루라 먹고지야 세도시
2: 알겨던 그 휴에 장계리 슌다 등위 송지 야호치히
0: 다다시 계승의 최바지다 놈에나 장코상 누게 죽지 남사 로여야디 왕수 규제 로마티 사시베
2: 샘료르 범미도
0: 단다 니의 샘딩을 손나지 제시도 규심의 중어지 규지민 능민상마 쇼기 세부티지 중저 섬지 소유 신수 악바도 규지민 능민
2: 당신
0: 간다 그제 시에니 단다 니의 장사오게 수소왕을 가주다 디긴 입에 소나기기 让那我们准备 不过地动了, 顶上总归天下。 一年往往如期不满事。 莫然给, 你最牛为做那地。 你秘书比你, 怎么后悔。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근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스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업기 속자 탐지

니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쩐쩐모모 리위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방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례도 서두点 디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서버이 윤종 서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개비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개비 변정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멍시 등도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송종의 숭능 겜비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 겜비 변종 사비에 탄삼 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띵링타 탄삼 사띵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 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베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둔지 베드 호타 체규이

바도 주투바고 라빠 양스 주와 따도 클롱 코교 요마 치바 카레 게바 지투 주바 미신 당지 지치고 바다 우 참조바 로탕 협지 겪고 카기 보이바 대당기 초외 줄람 균형 치바 초주 묘고 용구 토낭 치바 서동기 줄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천리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줄람 털와 신비에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캐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캐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수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르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장외 국송라 쇼게 꾸 장셴니가 편라 디탕 용토

0: 잡 그 혀리 당부이나 또지 마홈베스로레스투 이내 단다 군즈 시에다마 마쿠다 샤블차와 마도부이나 예심나르 지 마사베스로레스투가
1: 다그리 군즈 다베 시에다 처베 샤로 야니 가리 이내 다니 샘규촌의 지규어리 샘머기와 지금하다
0: 지 지지지 장군이 정제지리 이리 쳐샤 라게 시엽상마 내일 계속아
1: 억울하라 시제도 스키유 루이다
0: 으시대다 디제키유지
1: 계직마리
0: 나타다 가르고 내이
1: 무슈도 왔으러봐 계직마리 따와 오늘에서는가 두다든가 스타지엔드도 예랑래 러체치유다 이내 상유게 무튜마체비나 마터피 가려지
2: 저디 범유쌤나라 연이 갈성 부유나 아
1: 아지 예 범무디 담도 차보다 워즈미 부유 예 규촌 치미도
2: 아 디체데브리 도세도 나니게 소르도 주둔 이기샤나 근데도
1: 하하지 나라니게 주둔 이기샤도세 상유게 무튜마체나 편도 여마시
2: 아지 편도 여워주 겐게샤차나 나니 로데에 용거르마 장구시에나 난니 세지 니하고 쿠마중아
1: 아 디에리 제나 독시 약공다 파친지 직치가
2: 디규리
1: 다가된 킴이다
2: 디히 제나
1: 와야
3: 이민게 정다 치유여리 라레아 무침제 같이 유아
4: 이민게 망고치 싱그민도 니에 대해 좁아대네 칸다 등도 교야로 써봐 팬톤 마시베
3: 인다르 시카게 마제제 딘데스 데데니임베
4: 상케 티키지 하우티츠 어 녜 루부 톱갸르 시에다야디 조람치부디 마지 파트브체네 차부도 성비 키스 이미 운에 게다 최제 녜 파트브체비네 리리디네 카체메바
3: 파트브에
4: 게미게 하르도
3: 레디라르 참다 하우시두
4: 운에 쟤는 아 퇴에 땡스유
3: 녜 야벼 체체 Nye tante xe ya ki chab tante tu sabsa chi xo a dita Dindre es ma dita ya kwa kya jay du Wey, Chen Yin, kyo ko su shu da
5: Le gu a, ming cha rang gai hong zho chi lup a
3: Nye ha gos
5: Khe chi xo di nam kyu di yin da di li ha gos nge
3: Yo a, nye ha gos A ran su tante chab tante yang ya jeng gi yin da Dindre es ri De, ma nyim do jiwa a Tang gu di, o, jeng gu yu gu li Nye
5: Kaba, rang mi su de jik du da 아지 잔이 두고 되다 양탄도 총으로
3: 해 지금 맞지 개 지금 맞지
5: 야야
3: 어이야 아나지 어 양야 디지 차고인다
5: 불러 세 분이 말해
3: 뭐지 티카사 부르도 범르도 세부 통주게
5: 통어 좀
3: 쟤는가 나 야오시 더이
5: 왜 니 로고 차고도 왜
3: 야오시 연봐 야
5: 저
3: 왜 어 켄즈디게 야오제 좋아 안 언니 레유 람산용처
0: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6: 皮。脚骨裂皮。
3: 我呀。呀。
6: 哎
3: 哎哎。
6: 看见没？看见没？看见没？哟，这是哪个新来的？
3: 喂。

0: 不，拉我这儿看拉死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봤죠.
1: 블레즈 찌추다.
2: 그나 야. 점어 쏘도.
3: 추구르 참즈 체찬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오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찌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에 잡진치.
0: 다 가봐 추키신 섬라 난립 다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죠.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这里解散呗，擦擦擦！这里擦擦，出不去了，还看不上看不上。这是江瑶起来，香玉。王姐，他都出不去了，万一明天真都解散，俺就赶紧坐不起单去，俺叔让我送给。解散，俺就闯村那里，难不查个的，首先也要看起当去，赶紧坐过来那修住去。闯大队那个真是，闯村东出了有那个嘛的，先送哎，哎，来来来。
1: 出不去了，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呀，出不去了，好 와. 나다. 라스 요치 거야. 하려래. 제발해. 야매나. 니 님도 죽게.
2: 자유.
3: 아자 쇼미.
4: 学士, 장가마가바주다.
3: 알레. 얘 다들 안 칩이. 죽으면서.
4: 아.
5: 그라스니엘. 조시.
4: 알레. 용아.
3: 아, 씨. 얘 아마 뒤나.
6: 아마. 아마.
3: 계속 쉬다. 양가발리지. 나조시가 쉬었었다. 즉분지라다 주리훈라게 고급스주바 렐라마시 아무라탄 너무 심히나 잡저주가디 야에 맵차효
2: 카리서베지 카리두리호 카리차빈루가 카리정다치스 덴츠창마 개침보마시 단등예심나란다 뉴디게니 튼다디 개치슈이
3: 아 제아마 카리 뉴디게니 튼다스 미소 미소빈이었다. 왕첸사.
2: 왕첸. 매지지 체베 포륜디 제차지이 양왕첸사 시치오제.
3: 아지. 미소 갱문남식 첸지. 닝체비베 탄다다.
2: 제사가 상글라키야 딘제 이브지.
3: 아지.
2: 야호제뉴아. 다가 참쇼시. 예뷰남디 컨제이 시나삼주. 징고 띠보 갸고 금보 나고 까보. 로친보 로친지 창무삼로 코주 이내 랑게 폴루물루 티유 우리 삼삼무주
3: 아지 아마 랑게 딘데 셰피나 녜 징부디보 까보나보 야과 껌부 로켄바다 총아 창마 토뇽 유데 나초나미두 녜 왕제 톰타가 세바시아스 폴루물루지 스위스크토 마라 하장기 닝체브 휴에 포무치시 녜 제나 디콘조겐 하나베 락다 약슈치 아마랑게 미디 마체피나 마메스지 하라제데이
2: 데데 랑 데르제데 라메치 샤라데네 나 미튼 큐니메
3: 간단히 타제사
2: 나이 타제사
3: 아 제 아마 삼네 약제 떠나 라이 교비게 입선기
2: 교
1: 아, 네 다들 신의 하고. 팅웅 아라니 파라. 갑자기 제비아디. 너도 손자. 튀니스 게미도.
7: 다그라리. 공고도도 매나 추구요 말이. 팅웅 아니라 시제태기 겐데케 매봐. 진주 튼디적으로.
1: 튼디적으로. 튼디니. 도부슈. 아. 샤유. 어그랑 셰야슈. 쓰면서부터 와서마. 라데리 용부디.
8: 我搞不起来说了我那什么有点点说啊唐多年少吧让用过吧这什么可以呢让什么是多的让给龙昌地切了要嘛是他都万一没了大家住出来嗯龙家大家地大你要大家请不地腾大你是相遇你要哭对了听我让给王一鸣写当个当对有嘛是给地我那边我那边
7: 당고녀이미
2: 너도
4: 朱学士给矿主郎去，朱学士给咱看车去。啊，让学的，赶着跟这些菜菜小姐，破绿木绿菜叶要入呗。但那俺呢，弄个结巴。儿子，是不是写去？俺呢让南美洲三去。阿姐，让三路也给车了多的，不然破绿木绿找不有呢，看他破木那里，开始朱学士的这个人呢，让给罗曼给三顿的煮嘛的呗。啊，儿子。
8: 看你三对猪不认识的，俺没几岁嘛的呗。
4: 阿姐，你朱学士岁数挺大的不？我们的大家这队呢，就是朱小。你这用嘛的，朱学士对不有呢？俺阿妈这年年没听瞧的。过年年，我那几天就买。陈英，让给开几开种哈红梅多哎，咱们三吃顿是着有的。让下追着我个名字做的，让嘛用人俺就很正确不嘞。
8: 阿姐，黄小梅，俺大家这个阿妈懂的，他都调查出来的，听到了许多钱多，给不没多，给俺是肯定是吃不来着，人家工作过去就吃，大舅，卡是我的，俺舅是。让我那种年嘛的吧，这是年些是，从小的，人家还是先就是，可这是年吧，俺从多还是吃过来，下面人给等一个的，你这用嘛的？
4: 下面啷个提着钱用嘛的？俺下面啷来抢个月，用啊！俺这人用个月。要嘛的用嘛的，你来让哪里月的？朱学士个团大的三十岁才送写去的，注意的。
8: 俺过的。朱学士个团大的，学过自己给过你，念了团大我们的家家着，下车吧着。
9: 儿子，我那路途远我去了下，
8: 嘛的，让个这些的行动啊！
9: 这些这些，要去着，让说清明白，要去着。
7: 啊哈，阿弟，让给说不得的是对的，空姐嘛对不起。
4: 是
2: 的，给不压中，压中去务工，给不压中过来一切，输给不得。刚你也听，人家听见的。哎，
4: 勇啊，
2: 嗯，可不嘛，不是，是六千的，三个么了，就这些呢，用的呗。勇啊，勇啊，
4: 听见的，人家听见的。
2: 魏嬷嬷连。

0: ye rang xi xie dan mi da rang ge nie le mi le sam dan ya qiu di qiu duo dan gu ge ngan ne xi qi qiu ma ji shi ba o tun da di rang ge su su zun lin qiu ji tun da ya ge chang mu zhu jin hong qiu ge qi qiu qiu ma da
1: ne zui den zhe ma shi
0: qian ka ji
1: nga gu zhi cheng ga mi suan za zhi zu ga ni qi bian du le le dong qie jie qiao yong le sam dan wu da
0: nie le qiao yong le sam dan ma da wo rang yin ji nian zhi le wu zuo gu zhi xian su ge di rang wei ne xian ke qin bu da
2: 让谢新个民族呢，你也注定红线个情况。马志马志，阿们那钱的用嘛的，阿们那忙做算账，估计来个许多钱的用嘛是，要我嘛的。
0: 啊，充足估计个，阿么是，别去盯俺一只线个主意。阿们那，
2: 劝你忙做啊。俺注意，注意。钱也压把子的算的。哦，有个月。俺注意。钱的用嘛是。阿们那钱的用嘛的，俺弄定个的。哎，股东对点点我念不了。
3: 개주켜는민도마저주의대대다야배도르샤제도디야호도거랑통도두동대시대다개주켜는민도누르개주민권야르샤니엔유대황쇼메콘즈야호도스기쇼메게야호도스니요르베랑교냠치우메베첸나랑르크제고어간다소브다다수시컨지테네미데브잠게항상야지고요레
0: 라인은 가스규야 이게 러싱미도
3: 아, 지 간다 민소기네 수시디 톰삼게 나인버 신고요리 어
0: 가리 라 하부딘데 궁금이 쓰기비
3: 아, 지 딘데란다 고야민도 간다 어 수시 가르다 미도 경교 어 님의 타자 다상교 딘데 손의 저기요리
0: 샤러치 님은 있는지 디 막자가는 뭐도 요마지 라 신기비야 가스와
3: 아, 네. 간다디 관로야 요 말이.
0: 전 공마지.
3: 막고는 나 말한 거 아니지 간 쪽으로 배.
0: 가르친 대위 내치.
3: 야, 나 사업신이다.
0: 나 좀해. 수순이.
3: 왜? 오늘 장도 제다. 네, 렘리도 시대고.
0: 네디 님 지금 유.
3: 그래. 전통 하유 같이. 류다도 나로 도로 제가 중년배.
4: 봐봐.
0: 三八地套，朱丽红，陈英勇的，我当陈英勇的，朱丽红，陈英勇。阿来，朱丽红。我才是客气个。啊，对，朱丽红，朱丽红，你的东西你怎么都会？你东西你怎么都会噻？其他啥？开心吧，这，我跟那老金山打个招呼，打打的，俺读了三年级，你这来工作原因。啊来，让开这不对路过了，来一批月子，那不得这马头比呢？你让找出去。
4: 我呢？我呢？朱丽红，雅姐，你躺到谢策军的。啊。你是呢？让给创始农会给张宅建起个的是吧？让起兵呢，随起来。
0: 开心嘛的，对你们的俺光不收你一。
4: 在这用嘛的，光不收兵呢，光不顶没。
0: 哦，嘛的，朱丽红。
5: 张先生前呢，你张这两个的姐姐，今晚呢，俺可把军队呢找枪马的收一遍。
6: 车长，你前头团大的当用圈的民多。
5: 你
6: 上不登个门，下面上不当车务的，一年让给让个车，上不去稳着去的。
5: 朱丽红，让给俺看过马苏的，你参不进这两个军队员的，谁也凑不齐个。
4: 看他嘛，没对面。
6: 阿来，喂。
0: 让叔叔偷皮当去，点点偷皮你的，学校学的。我，听到的怕亲戚上面等个伊，伊呢俺听到现在写的有。
4: 可是啊。俺最难给朱学士与人工机去了青阳马的，
0: 他的年纪六五了，当的养护头个，你读了三百年册，开始马当毕业呢，俺你超了马是呗？
4: 学士了，俺才个学士了，学士个。
0: 让谁还当中呀？
4: 马的，俺写个大木匠，俺最难给朱学士了，差不多搞着要马些。
0: 年三吧，年纪来工的钱，年女别读了三的款，但是差不些的，年纪男的都是点不着吧？也有密码给通过的，几千的搞着热热生的。
4: 瞎说去，朱学士年纪来过了，老忙我两个钱呢，什么时候你碰不起也穷要马些？他这天气的着我就给呗，有说。
0: 朱丽红，让阿姐朱学士给俺写个大木匠，俺这养病。朱学士给叔叔顾姐姐，这个做个规矩的那个事情，俺要找找钱生病。
4: 阿亮啊，啥么事打手的？
0: 这下朱丽红，让长腿朱丽丽听到咱们让给写吧，你就着吧，让给他觉得朱学士当的养护多个，你长点那这下个有了病，羡慕到急死不嘛是？
2: 아 젠시 마차
0: 다리 있는 아 어 젠시 체탁 주인 조리홍 조리홍 얘랑 셰 안 주인한 조슈 시계 나 딱과 이게 장제 대의 유 모친게 집은 능 신경기 얘랑 셰 조슈 시 총주난 그 인내 유배 미리 댄데 샴지 큰 흉마리
4: 장도 고다 식제딘 데 야고 집에
0: Yao Yingo Chu, you mooching get him, mootinan, or di Kasa, Yigambe, Naksugo, or Gomju Kashes Pichu Dasua, Gurti, Dushil, Kinzinal, Yikashes Chisigi, Yaganda, Somchina Gachori, Yao Katuyamade, near Dom Sucha.
2: You mooching get him, sir, Missita. Tashi Yusu or Shemho, Tatami Sangway, Yusu Shemhioji, Danish.
0: 唐伯虎给刚被祖国欺负的学士的牙齿唐伯虎素的念我姓美啊唐伊萨人类没不长这当然是谢谢姑美你这座我念的可把是给不了切磋嗯哦可把昂扎米多王一鸣的介绍杨阿英啊哦何公主呢休息多的不要去从那个里头哦哦在
2: 아고 아, 나저 청소해. 간이 속아. 미크제 저거 유매. 계시 치료치다.
1: 어. 띵에 세브랑 씨마소. 계시요.
2: 와야, 티사소나. 나 가봐 줘셔.
1: 아. 길아. 나 진도 걸라. 간이 속배미 가서 줘줘래.

계루 당사르치 시진핑 당 트럼프 능이기 시지 준비제 시진핑기 중국 민망 통주로 주시이 접수인의 어리 민망라 자지 첨진 나와타 어리랑진 치인의 로니 경급주 코어를 저시들이 쉬는것이 시진핑기 신진 트럼프의 대신따라 라리앙 어리게된 첨진용원이 수준 자조스 동지당 냠내 가치를 동지 기금니기 민망라 편대준치 용인 天气 nyukzin chiwe zemlin tang gyundo chiwe tujo, gyundo chiwe lujyu jela kachwane gyegam niki meri pege tang yardun yungwe lujyu ki genji jibu chagdu kurgwe. Senzin talangpo, dilo zhongguro cimzir pimne gyegam niki gizhen dienbe tabju dienin ki zhawa zogyuro xeba jikdun chungwe, gyegam niki mimang tang gyeji jizo ki gazu jimbo tobyo. Nyene, senzin talangpo tang nyamto bejun chedi gyegam niki zhawa denju gyangyu tobyuro nyeji chendu yuji sumbashi. 시진핑기 기금니 와르 베리 체규로 쇼야고에 기금니기 개도 민족타 타섬난다타 베리 딩서 군두지기 조링토니 삼시 간도타 템보용레타 메덴보 소르죠 펜준 이치지 체고에 기금니기 라섬타고 냠레 체고에 기금니기 기맹 냠세타 베리 딩서 체니 냠레기 파동 갸치르 동고에 머시 기금니기 냠레기 저민토기 내된 유도죠 타주 치미도 원장 기금니기 냠레 메체 점링토기 내된 망고시 타주 지도미 기금니니 미덕진뉴기 계급 채무 인배 미덕진뉴 폐기 여부당 도담 여부 지혜배 누부 대유라 긴지양 유배 미덕진뉴 폐기 동주티 응아지 발수문토 미드 된 것부터

미망나 디기 중고 개금니 시디냠네 타 개금니 첨든 중나 개금니라 편법 유바 타 탑주 전에 경군이 초니 기에 바르토 동도 미드바 타 카데도 미랑베 타제네 무슨 거 나송 류베 견달레 요초 시송부지 시진핑기 개금니비 봉봉염식기 파시스 진주라 고고이 체유 로줄 넘림 티네 중국 미망기 남양 지미시바 타 아리 미망기 경 지미시 개금니기 조화 습동규티 미망나 자류유바 타 중규르키 슌기 소르 자류유 마운롱에나 중국 어리슈누 로중 체주 베리 로중 체바라 대주 적용인 탐전이 중국탄 어리 미망기 자조 주의 폰이 탐저 핑핑탄 후송 야타란다 소자링도 규티 어리 미망탄 오제 체주리 지송부지 시진핑기 중화 미리 갸르다 로부치 응규르 토바티 어리라리안 러친 용규르 튕긴 자류 초니비 미망기 저와 스무타 로규기 정글의 티니 균체 미바라 계급니비 미망기 자조 차차라 괴디 당토 라당 티니 나르웨 지도 티엔비 점니 님준 제고에 니수 나오시 特朗普이 조시 진핑 어제 로규 정신기 계든 섬전나 와르 페바르 거스 슈바타 광기 니니 조시 진핑 와르 펜준 지구르 치에베 멍시토 럽지 자조 스무 되바티 계급니기 미망기 시제 키멘 당삼유 계급니기 뒤로 망부 공 갸조 망부 추연이 총도인 당 펜준 롭중 지수유 조시진핑 타딘 계륜 첨질 표반이 어리장전 치연이 로 니경업주 코와 당 급기회 초니비 모두티 냠리 딩섭 치연이 점링라 리기 부구 니니 조시진핑 당 헨토 총도인 당 된자 미터브리뉴 센제 소기 주시르 주도르 딩섭 치연이 점링기 마웅비 로주장랑 시디탕 자기 용교로 망시상부시 딘두유 계급니기 봉봉염시 체베 점링 망진이벌레 남바르게와 체유바탕 따구루가소 등규티 계급니기 미망기 남양 이르니유 니니 조시진핑탕 렌토 라당지니 냠리 딩섭체디 계급니기 지도대인비 마웅부 두규로 레기 부규인시 송부시 习近平党国的彭丽媛能力给新京特朗普丁金也批评我感觉没得如果了是不是